0: 김범수의 나타나였습니다. 신비복숭아는 1년 중에 딱 2, 3주만 나타나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에 또 아침 9시에 싹 하고 나타나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병우 팀장님, 김희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연말에서 이제 복숭아 얘기를 좀 했는데 좋아하세요? 신비복숭아 드셔본
2: 네,
0: 적 있으세요?
2: 네, 좋아해요.
0: 좋아하세요?
2: 네.
0: 물복, 딱복.
2: 저는 무조건 확신의 물복이죠.
0: 딱복은 쳐다보지 않습니까?
2: 네, 잘 안 좋아해요.
1: 우리 반조 반대예요, 저는.
0: 아, 딱복파.
1: 네, 딱복 있고 감도 단감. 딱딱한 거.
0: 그런 거 좋아하시나.
2: 네, 네. 저랑 완전 반대네요.
0: 저는 물복파는 그죠.
2: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좀 딱딱한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고.
0: 이게 약간 성별에서도 좀 나타나나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무튼, 여기 이 1년 중에 딱 요맘때만 나온다고 하니까 신비복숭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TBS 라디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고환율과 고유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약 21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응답자의 59%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25%는 폐업을 고민할 정도의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44.6%가 동결을 원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경협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압박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과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 악화가 동시에 겹친 영향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73%가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 물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건설사는 지방 사업 비중이 높아 미분양이 쌓이면 자금 유입이 끊기 신규 착공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금융권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서울과 수도권 정비 사업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업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수요를 늘리고 보증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오래된 계좌라도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단기간에 고액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공동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시스템은 계좌 개설 기간이 오래된 경우 정상 거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새 모델은 거래 상대와 입금 패턴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또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 입금하는 방식도 피해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공동 모델의 탐지 정밀도가 개별 은행 모델보다 최대 205% 향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다음 달부터 인터넷은행 3사의 거래에 정식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불안한 마음에 늘린 모험. 또 왜 발목을 잡을 수 있다입니다. 네, 큰 병을 걷고 나면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을 또 하나둘씩 늘리게 되잖아요. 오늘은 유방암 치료 이력이 있는 40대 워킹맘 사연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꼭 해야만 할 보장 범위와 보험료 수준, 고지의 중요성,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 자산을 바꾸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오늘도 또 여러 개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 없이 둘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의 최대 관심사는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매달 생활비 걱정으로 팍팍하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나는 하루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를 끝내놔야겠구나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병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이 한 달 400만 원 정도인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에 부모님 용돈에 게다가 보험료만 또 매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험에 집착하게 된 건 6년 전 병원에 갔던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2: 아, 선생님, 저희 부부 진짜 3년 넘게 아이 가지려고 안 해본 노력이 없거든요. 한약도 먹고 시험과 시술도 하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찾아올까요?
1: 저기 그 남편분도 아내분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환자분 이번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임신 준비보다 지금 당장 더 급하게 치료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2: 네? 급한 치료라뇨? 어디가 안 좋은데요?
1: 아, 유방 쪽에 종양이 보입니다. 아, 악성 같은데 그런 게 유방암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 스케줄 먼저 잡으시죠.
0: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는 끝내 찾아오지 않고 야속하게도 암이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다행히 악착같이 치료를 잘 받아 이겨냈지만 한번 무너졌던 몸이라 그런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마음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험을 추가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불안해서 깨지는 못하겠고 또 들고 가자니 당장 은퇴 준비할 돈이 없어서 숨이 막힙니다. 이제라도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사연은 40대 여성분의 보험료 부담, 노후 준비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건데 건강에 대한 염려도 보험을 쉽게 줄이지도 못합니다.

0: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1: 네, 오늘 이 사례는 사실 40대, 50대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뭐 주택 대출, 그리고 부모님을 또 모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의 노후 준비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예요.
0: 맞아요.
1: 이제 네. 일종의 뭐 깨인 세대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더 늘리게 되고 결국은 보험료 부담까지도 가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유방암 진단 이후에 사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계속 추가로 가입하게 됐고 그 결과 부부의 보험료가 무려 100만 원 수준까지 증가를 한 거죠.
0: 네. 진짜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도 이렇게 큰 병 겪고 나면 보험을 더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특히 유방암 치료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유방암은 또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매우 높은 암이죠. 다행히 그 최근에는 조기 발견이 높아지면서 생존율도 크게 향상됐는데 하지만 암은 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이 끝난 질병이 아니잖아요. 암은 특히 재발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항상 남아있고 청시장뿐 아니라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즉 큰 질병을 치료받았던 분이라면 누구나 계속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0: 예, 그렇게 불안하니까 또 이것저것 보험도 많아졌고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권을 좀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부부 보험이 무려 13건이 넘었어요.
0: 와.
1: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좀 많이 걸렸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부부의 종신보험이 2건, 건강보험 3건, 암보험 2건, 뭐 실손해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까지 아주 종류도 다양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보험료도 비쌌고 이제 종류도 많았지만 그다지 보장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0: 아, 진짜 보험은 효율이 최고인데. 예. 그럼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2: 네, 청첨처럼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 많은 혜택이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순서가 있는데
0: 네.
2: 첫 번째가 암, 뇌, 심장 진단비의 그 범위입니다.
0: 진단비의 범위.
2: 네. 두 번째가 보험료 수준.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네. 소득에 맞게 내고 있는지. 세 번째가 이제 고지 의무입니다.
0: 고지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리모델링 할 때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은데 정작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도 참 많았잖아요. 우리 사연자님은 어떠셨어요?
1: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험에서 그런 경우가 사실 수년간 보험료는 냈는데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뇌출혈 진단비,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이 뇌와 심장 관련된 진단비들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보험들은 대부분 이 좀 협소한 보장을 중심으로 보험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조기에 정기검진도 많이 하다 보니 더 그 이전에 발견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 혈관질환은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가 되어야만 제대로 보험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보장 범위를 넓게. 예. 그러면 대개 이제 암보험은 진단비가 얼마인지 금액만 보시는데 암보장 뭐 어떤 걸 살펴야 될까요?
2: 네. 그 혈관도 마찬가지지만 암보험 역시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유방암, 전립선, 자궁암 같은 암들은 일부 보험사에서 소액이나 특정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 자금에, 그러니까 암 진단 자금에 10에서 20% 지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0: 네.
2: 그래 단순히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뭐 나는 암보험 1억 가입해서 2억 가입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어떤 분은 암 진단 자금의 100% 받는 분도 있고요. 10에서 20%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0: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의 부부 그 보장 내용은 좀 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던가요?
1: 네. 저희가 살펴보니 그 대부분은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암 진단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죠. 이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적게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과거의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0: 예전에 이렇게 구분을 안 했으니까.
1: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20%만 받는 게 아니라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암 보장 면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뇌나 심장 관련된 이런 혈관 질환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 이렇게 좀 보장이 협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의료 환경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0: 네.
1: 뭐 최신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을 좀 보장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암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에 다뤘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표적 암 치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는 뇌출혈이 좀 좁은 범위고 뇌혈관 질환이 좀 넓은 범위고
1: 네, 맞아요.
0: 예, 예전에 네네. 급성 심근경색이란 건 되게 좁았던 범위고 요즘에 나온 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해서 조금 더 넓은 네. 보장 범위다. 요 보장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연자님 부부 매달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이것도 리모델링 하셔야겠죠?
2: 네. 월 100만 원 보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두 분인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고 1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2천 정도가 넘는 돈이에요. 근데 보험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특히 은퇴가 가까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보험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데 보험료는 보통 가정소득의 10에서 12% 내외가 적당하고요.
0: 네.
2: 불필요한 보험을 줄여서 현 재무상황에 맞게 개선을 도와드렸습니다.
0: 예. 자, 그럼 세 번째 기준인 고지 의무. 이걸 세 번째로 왜 꼽으셨는지 왜 중요한가요?
1: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과거에 이제 질병 치료 이력이라든지 병원에 내원했던 의료 기록을 이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0: 네.
1: 이 부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차후에 이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뭐 보험료를 계속 냈지만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고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 최근에는 또 보험 상품 선택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보통 5년 이내에 건강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10년 기간 동안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병원 치료 이력이나 뭐 질병 이력을 고지하게 되면 할인을 더더더더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도 생겼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 예.
1: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5년 고지형으로 그리고 배우자님은 그간에 그렇게 병원에 가신 일이 없으셨어요.
0: 네.
1: 그래서 10년 고지형으로 조금 더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
0: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1: 네.
0: 이 10년 동안 내가 뭐를 알았는지를 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고지를 하고 싶어도.
1: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하면
0: 입원 수술 정도는
1: 네,
0: 명확하게
1: 대략 언제 즈음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보험사에서 사전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면
0: 네.
1: 어떠어떠한 걸로 치료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제 먼저 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이제 알아봐서 고지 네. 의무를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죠.
0: 제대로 고지를 하셔야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우리 뭐 사연자님 보험료는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2: 네. 기존 가입 중인 보험은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부 합산 50만 원대의 종신보험 두 건이 있었는데 두 분은 사망 보장이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0: 네.
2: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사망 보장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과감히 좀 정리를 권해드렸고 예전에 그 가입하신 건강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보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이 가입 중이신데 두 분도 치아 상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당분간 치아 치료 받을 일 없다고 하셔가지고 정리를 권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치아보험은 예상이 되잖아요.
0: 네,
2: 보통 치과 가면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치료 받을 일 없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0: 네.
2: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좀 문제점으로 꼽았던 부분이 뇌와 심장 관련 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추가하고요. 그리고 신종 암 치료 관련된 부분.
0: 네,
1: 내가 치료를 받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보충을 했을 때 원래는 한 100만 원 가량 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4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여드렸어요.
0: 예.
1: 그러면 매월 55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0: 매우 크죠.
1: 네, 연간 따지면은 뭐 660만 원, 10년이면 6천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만큼의 보험료를 줄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줄인 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게 그렇죠.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0: 예, 안 그래도 우리 사연자님은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현재 그럼 준비된 연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어요?
2: 네, 그 사연자님의 국민연금의 별도의 노후 준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0: 국민연금만 있으셨구나. 네.

0: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봤는데 예. 현재 기준으로 65세 때 수령할 경우 부부 예상 연금액이 월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국민연금 매우 좋은 제도죠. 평생 지급되고 물가 상승까지 반영해서 이제 올려주니까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는 200만 원으로 부부 생활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좀 부족하네요. 네. 그럼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우리가 이제 3층 보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가장 기본에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그 위에 퇴직연금.
1: 퇴직연금.
2: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개인연금.
1: 네.
2: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3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탄탄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절감한 보험료가 지금 대략 55만 원가량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고 청취자님께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가 직장이세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이제 매년 최저 8%가 보증되는 그런 비과세 변액연금까지도 같이 추천을 드려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데 목적에 맞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연금 상품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더라고요. 네. 보니까.
2: 시간 싸움이죠.
0: 네. 네.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40, 50세 시작하는 거 하고 60세 시작하는 거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상담을 통해서 한 55만 원을 줄이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2: 네. 일단은 보험료 자체를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좀 상환하는 데 쓰고요.
1: 대출 줄이는구나.
2: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달 상환하는 대출 상환금도 줄어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 노후를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앞전에 개인연금을 좀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개인에 대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자산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지 수단이고 연금은 미래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험과 연금이 균형이 이제 맞았을 때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지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개인연금을 준비를 미루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보험과 연금을 함께 점검해서 가입을 하셔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네. 보험과 연금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거를 40, 50대는 함께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으니까 보험은 현재 위험을 대비하는 장치고 연금은 미래의 소득을 만드는 준비다. 그러니까 매달 보험료가 너무 크면 정작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보완하고 절감된 돈을 대출 상환이나 개인연금 준비로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좀 중요하겠네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A부터 Z까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 결과에 대해서 놀라움을 담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미야오예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5485번님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 소득은 500만원 정도인데요. 현재는 적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뭐 펀드도 하고 ETF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노후 너무 고민된다는 5485번님. 정말 요새 뭐 뉴스 봐도 주변 이야기 들어도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나는 뭐 계속 뒤처지는 건가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1: 네. 사실 지금 40대 직장인분들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막상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과 적금 정도를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생활비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투자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0: 너무 표현,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라. 그런 투자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적금 위주로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2: 네, 일단 적금은 뭐 안정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 초년생 처음 시작했을 때 적금을 먼저 가입했던 그쵸. 기억이 나는데.
0: 네, 저도 적금이었죠.
2: 네, 뭐 중간에 설사 내가 이제 해약을 하더라도 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손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100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대로 100만 원의 화폐 가치가 보존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0: 떨어지죠.
2: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에는 이런 성장성 투자 자산이 좀 필요하죠.
0: 그러니까 투자는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처럼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 네. 그 보통 이제 투자 같은 거 없을 때 막 주위에서 뭐 최근에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막 무작정 들어가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떨어진 마음 졸이고
0: 그쵸.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특히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하이닉스, 뭐 특정 동물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경험이 없다, 초보 투자자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뭐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일상생활하기 처음에는 ETF라는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ETF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0: ETF.
1: 네, 쉽게 말해서 한 종목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나눠서 투자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 부진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0: 네. 그리고 내가 뭐 알아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1: 알아서 해주죠.
0: 네. 저쪽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2: 네, 네, 맞아요. 네, 왜 간혹 이제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먼저 하는 게 막 책을 사세요. 공부를 시작해요.
0: 주식해서 100억 벌기 뭐 이런
2: 네,
0: 거.
2: 네, 맞아요. 그런 거 초보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막 책 사시고 막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들 하는데 내가 이제 투자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ETF 투자하시는 거는 좀 수월하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어떤 한 종목에 투자되는 ETF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성장에 대한 수익을 좀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쉽다라고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10년 이상 좀 길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예. 어차피 뭐 우리 5485번님도 노후 준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 네.
0: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다.
1: 네. 네, 맞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건데요. 네.
0: 안 돼. 접어 말고.
1: 네, 시장이 하락할 겁을 먹고 팔아버리면 뭐 손실이 확정되지만 이제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정유시로 투자한다면 오히려 낮은 가격에 더 살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월 소득 500만 원 기준으로 구체적인 뭐 자산 배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2: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 규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예시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는 내가 생활비 고정 지출로 쓴다라고 보면 나머지를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적금도 필요해요. 그쵸. 단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금으로 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ETF 투자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2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의 50%는 저축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현실상 어렵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3: 해서
2: 예.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3: 예. 눈 질끈 갖고 50%는 이렇게 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아.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실직하던가 질병이 발병했을 때 뭐 투자 자산이라든가 모든 모아둔 돈을 정리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최소 생활비 내가 쓰는 생활비 6개월 정도 생활비는 비상 예비 자금으로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비상 예비 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고도는 놔두시고 예,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적금이나 투자나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3: 예.
2: 맞으면 O, 틀리면 X.
3: 결국에 이제 보험과 펀드를 비교하는
2: 네,
3: 거예요?
2: 네네.
3: 잠깐만요. 보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은 좀 낮고
2: 네.
3: 펀드는 손실은 감소할 수 있지만, 예,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많이
2: 장기적으로
3: 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할 수 있다니까는 저는 오. 거기까지.
2: 네.
3: 딴!
2: 네, 사실은 문제의 답이 있어요, 항상
3: 예,
2: 보면.
3: 예, 유리하다였으면 저쪽이었는데, 네. 유리할 수 있다니까.
2: 있다.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모두 다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산을 어떻게 불려가느냐 이 분리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지금 이제 금리에 연동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은 있지만 이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3: 네.
2: 근데 이제 간혹 아 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 어떻게 해야 되나?
2: 빨리 해약을 하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해약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금저축제도, 그러니까 기관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3: 기관 이전이요?
2: 네.
3: 그게 뭔가요?
1: 기관 이전이라든가 기관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바꾼다.
3: 돈 주고 이사 가는 거예요?
1: 네, 이사 간다.
3: 돈 주고 이사 가는 거예요? 네.
1: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에 적립된 자금을 옮길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사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되어 있다.
3: 네.
1: 그러면 그 돈이 증권사로 이제 간다는 거죠.
3: 네. 만기가 안 돼도 갈 수 있어요.
1: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게 이제 기간 이전 제도인 거죠.
3: 네.
1: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3: 아, 증권사에서도
1: 네네네네.
3: 갈 수 있고요.
1: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이제 세액공제 연금 상품의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보험사보다 증권사의 상품의 장점은 첫 번째 사업비 절감. 보통 보험사가 사업비로 연금저축보험은 5에서 뭐 7% 정도 사업비를 떼고 적립이 되고요. 증권사 연금펀드는 1에서 2% 정도를 수수료를 떼고 적립이 돼요. 그러면 적립되는 금액이 어디가 많겠죠? 펀드가 훨씬 더 많겠죠.
3: 네.
1: 두 번째 보험사는 두 달간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3: 효력을 상실한다는
1: 거죠. 그렇죠. 두 달 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데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3: 네, 네.
1: 뭐 그렇기 때문에 보장은 당연히 없고 내가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실효가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밀려도 상관이 없다.
3: 괜찮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또 자금이 부족할 때 정지가 가능하고 일부 환매가 가능해요. 일부 빼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제 계약 유지 안정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저축 보험보단 연금 저축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3: 그러면은 아무 증권사나 내가 원하는 대로
1: 네, 맞아요. 돼요. 네, 증권사 보험사 전혀 상관없어요. 네.
3: 아 근데 이제 그 고객이 떠나가면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은 크겠네요.
2: 또
3: 보험사나.
2: 오는 사람이 있겠죠.
3: 아, 그럴까요?
1: 그렇죠. 왔다 갔다.
3: 떠나는 네, 고객이 그렇죠. 있으면.
2: 왜 이것도 나는 미안하지?
3: 예. 자, 마지막으로 사연자분 같은 40대 직장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그 은퇴 준비 투자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꼽아드리면 첫 번째는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민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시간이 관건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좀 조급함을 버리고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 요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막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만 그 손실도 좀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셔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끝까지 달리셔야 된다.
2: 네.
3: 자 이렇게 40대 직장인의 효율적인 저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은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는 물가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자산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다만 투자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비상자금 먼저 마련하신 뒤에 연금저축펀드, IRP, ETF처럼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나누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이쪽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자,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이 돈 잃지 마시고 잘 불리시길 바라며 BTS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피, 땀, 눈물.

0: 자, 소비자 민원 씨 두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5442번님.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서 고령화 시대라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건강한 편이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입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안 그래도 요즘 치매, 뭐 간병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이제 중대 질병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 우리가 이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병비 부담이 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죠.
0: 진짜 궁금해요. 치매가 발생하면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2: 치매는 한번 발병되면 수년, 수십 년 동안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병원 치료일 뿐만 아니라 뭐 요양시설 이용비, 간병인 비용, 보호자 경제 활동 중단, 다양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로 진행되면 가족 한 명이 돌봄에 또 전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자체보다 간병비 부담을 더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다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치매보험은 주로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치매가 갑자기 뭐 중증이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치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런 걸 치매보험 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간병보험은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거나 뭐 질병이나 상해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된다거나

0: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간병인 비용 또는 매월 들어가는 생활자금 이런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매보험은 진단비 중심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고 간병보험은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5442번님은 지금 50대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50대면 지금 준비하는 게 좀 적절한 시기인가요?
2: 아, 그죠. 굉장히 좋죠. 치매와 간병 관련 보험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요.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또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 야, 이것도 시간이 참 그러네요. 네. 가입할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우리가 막상 가입은 했는데 중증일 때만 보상해준다. 그거는 아이고. 좀 불리할 수 있어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았을 때 연계가 가능하냐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월 이제 생활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입원 일수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저런 보장을 다 받으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료에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납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1: 그러네요. 그러면은 치매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충분할까요?
2: 반드시 아니,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 제도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보험을 개인보험으로 보완하는 건데 치매보험, 간병보험, 노후장금을 이제 준비를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잡힌 계획을 좀 잡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내 현재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겠죠. 내 생활소득이라든가 지출. 그리고 치매와 간병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위험이잖아요. 다만 불안감 때문에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 앞서 말씀드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보험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 보험료도 줄이고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자, 치매 보험은 진단비 중심이고요. 간병 보험은 이제 장기간 필요한 생활비나 간병비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거 차이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입할 때는 경도 치매부터 보장이 되는지, 또 장기 요양 등급과 연계는 되는지,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간병 생활 자금이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험 혼자선 확인해보기 힘들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재무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누구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요거 하나 가져가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2: 네, 그 앞서도 투자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투자도 그 기간을 좀 설정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라는 거는 최소 3년에서 5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고요. 그러면 좀 더 위험률이 떨어지고 수익은 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뭐 누가 한다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적립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간을 5년, 3년 정해서 꾸준히 투자해서 그거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기간도 고려를 하시고요.
0: 네. 네, 우리가 이제 암 발병률이 높아도 누구나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후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오게 되어 오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정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은퇴 준비하는 데는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 잠실철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주변도 통행량도 많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성산대교 부근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감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폭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연말을 하곤 합니다. 아, 여행이 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건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는 뜻이죠. 여행이 고프다는 말도 어쩌면 새로운 풍경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유난히 더 이 여행이 고픈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당장 떠날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담아둔 여행지 하나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감춘호, 작곡 감춘호, 편곡 감춘호. 아, 오늘 담디 기타를 들으니까 좋네요. 예. 동해로를 선곡했던 게, 저는 이제 여행을, 국내 여행 중에 제일 기억이 좋았던 건 역시 동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떠나시죠. 그래서 차가 뭐, 오전, 점심 이때부터 동해로 나가는 쪽은 항상 막히던데,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 동해는 항상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날씨도 좋고, 오늘은 어젯밤하고 오늘은 바람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죠? 해는 뜨겁긴 해도, 예. 그래서 동해 생각도 나고 해서, 예, 첫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어제 그제 다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잠시 자리를 비운 함디를 대신해서 함춘의 복송,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디가 여행 간건 아니고, 수요일부터 한 2주 동안 뉴질랜드로 공연 떠났습니다. 공연. 공연하러 갔고, 공연하러 갔으니까, 우리 국위 선양이죠. 예. 우리 케이팝, 우리 음악들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아마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떻게 힘드시겠더라고요. 또 같이, 어쨌든 학생들을 또 인솔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또, 아마 잘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한 열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주까지 가서 거기서 또 경유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뉴질랜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거 다 합쳐서 뭐 열몇 시간 걸렸다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랑 여기랑 한 3시간 차이 정도 나죠. 지금 10시면 거기가 한 오후 1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지쳤지만 축구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흥분하셨습니다. 아, 우리 한국 졌다는 얘기 하시면서. 예. 자, 어쨌든 또 많은 분들 그 복수홍 청취자분들에게도 안부도 전해주셨고, 제가 매일 그 시인과 촌장, 뭐 함춘호 이런 노래를 매일 좀 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시인과 촌장 앨범을 다 전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4636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금요일이지만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우리들의 쉼터 복송과 함께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애청자 드림 이렇게 주시면서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협찬하고 있는 그 건강식품이네요. 진액. 예, 요거 여름 잘 지내라고 보약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 저희가 뭐 감사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상품이 청취자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하네요. 아, 다음은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반갑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악 경연대회 본선에서 지인의 처제의 아들. 아는 그 지인분의 처제의 아들 팀이, 대상을 수상, 오, 대상, 와, 대상 수상하고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음원도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춘의 복송에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개호주 밴드 장기 블루스, 아, 개호주 밴드? 개자가 앞에 붙긴 했는데, 뭐, 안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의 지인의 처제의 아들 팀, 예, 개호주 밴드. 나중에 혹시 저희 그 포크너나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요 내용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오백이 집사님도 아침에 상쾌한 음악, 감사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3부는 예전에 음악의 진심 때 하던 코너였죠. 빌보드 핫100 시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 지금 전 세계에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잘 듣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팝송 11시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0: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TBS FM 유튜브는 안 켰는데 그러니까 뭐 영상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소리도 안 나갈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팝송이 좀 많이 나갈 거라서 우리 유튜브에서 팝송 많이 나가면 이거 뭐 정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좀 쉬고 예, 라디오를 통해서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춘호 폭송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뭐 사연, 신청곡 여기는 뭐 많이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영의 불어오라 바람아, 김유나 봄날은 간다.

김유나 봄날은 간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한영의 불어오라 바람아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초복 마니님께서 상품 좋은 거 맞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저 이렇게 상품 보면서 저도 탐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상품 받고 인증 올려주셨던 4636님 사진 보니까 오, 괜찮네요. 포장도 잘 돼 있고. 예. 아, 저는 다른 것도 다 저는 먹는 거 위주로. 예. 아, 2989님께서 개호주 혹은 개오주 이거는 새끼 호랑이의 지방 사투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범새끼네요. 범새끼. 예. 새끼 호랑이. 1962년 호랑이띠 애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 알아가네요. 새끼 호랑이 지방 사투리. 어느 지방이죠? 약간, 저, 이북 쪽, 좀 위쪽 지방 사투리인가? 예. 개호주, 개오주. 예. 새끼 호랑이의 지방 사투리라고 합니다. 아, 0715님. 아, 우리 머니 특별시 머특 안 작가님이죠. 현우 PD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좋은 음악 들으며 머니 특별시 원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셨네. 이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작가님도 여기 앉아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이크에 무슨 이펙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좋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원래보다 좀 잘 나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문자 이거 확인하셨죠? 작가님. 예, 1545님께서 봄 상담 주셨는데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6님께서 안녕하세요. 아, 오, 함춘의 폭송. 아, 저 드디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과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저 자신을 믿었는데 틀리지 않았네요. 야, 크루즈 여행이 저도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광고를 좀 보면 비용이 제법 있던데. 예. 가족분들하고 가면 비용도 좀 있는데 어쨌든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게 또 맞아야 되잖아요. 한두 사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제법 여러 분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야, 축하드립니다. 예. 처음에 저는 이거 문자를 살짝 잘못 보고 함춘의 폭송에서 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중에 이 크루즈 여행이 없는데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630님.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선물 시간 네, 함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를 주십시오. 네, 함 퀴즈 가겠습니다. 함 퀴즈, 여러분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요즘 이것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산 10개, 아, 국내산 이 10개짜리 든 한 판 가격이 5,000원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와. 10개가 든 그 한 판짜리,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그거. 와, 일부 매장에서는 미국산 이것이 들어오자마자 오픈런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산도 아니고 미국산인데.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찜, 프라이, 마리, 국. 요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지금 요거 말씀드린 명칭 앞에 요걸 붙이면 다 말이 되죠. 뭐뭐 찜, 뭐뭐 프라이, 뭐뭐 마리, 뭐뭐 국 이런 거. 저는 마리 좋아합니다. 마리. 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대표적인 서민 식재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계란, 2번 김. 1번 계란, 2번 김. 김계란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김계란 분. 김계란도 있는데. 저는 계란도 좋고 김도 다 좋아하는 그 반찬인데 먹거리인데 여러분들 뭐 문제가 오늘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정답과 함께 요 이 식재료에 얽힌 뭐 사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힌트송에 뭐 거의 정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삼치와 이길이의 계란이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스탠딩 에그의 숲 두 곡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숲,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삼치와 이기리의 계란이 왔어요. 두곡 들으셨으면 거의 뭐 정답, 오늘은 정답률 100%네요. 모든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0개 5,000원대면 진짜, 야, 금난 맞네요, 금난. 예. 근데 아까 삼치와 이기리 노래 가사에 마침 나왔죠. 예. 거기 노래 가사에는 계란 한 판이 3,000원. 그러니까 30개짜리가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개가 5,000원도 있다고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지금은 한 판이 한 9,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예. 많이 진짜 비싸고 비싸도 너무 비싸긴 합니다. 예.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때문에 살 처분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계란 수급이 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자,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히 문제가 약간 어렵지 않으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3016님께서 우리 매장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죠. 사용은 계란죽 만들 때 그리고 계란찜입니다. 야, 세상에 노랫말 속에 계란 가격은 3,000원, 현재 가격은 9,000원, 9,000원 선.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짜, 예. 뭐, 세월이, 이 노래 발표됐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죠. 예. 6211님께서 정답 계란입니다. 기차 타면 계란을 사 먹던 추억이 있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도 계란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집이 부산이니까 무궁화 타고 서울 올라올 때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계란 이렇게 이렇게 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팔고 계란 맛있게 먹었던 기억납니다. 그렇게 확실히 기찻간에서 먹으면 예, 맛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게 없어지고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생기다가 그마저도 이제 없는 경우도 좀 많죠. 5098님께서는 닭알 계란. 옛날에는 동네 차가 와서 마이크로 다가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팔았죠. 와가지고 이렇게 트럭에 많이 싣고 와가지고 팔았었는데. 옛날 추억이 생각나서 보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다갈 그 계란 팔고 그런 데에서 사면 좀 싸긴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막 시장 가기도 좀 힘들고 이럴 때는 이 단지 안에,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안에 오기도 하고, 동네 골목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가. 그래서 많이 팔았던 기억도 납니다. 정답, 8256님, 1번, 계란조림도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계란조림. 아, 계란, 장조림 같은 거, 예, 맛있죠. 8846님, 1번, 계란, 어릴 때,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엄마가 그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 후라이 넣어주셨습니다. 차별입니다. 예. 이런 경우 좀 확실히 있어요. 저도 그 여동생이 있는데 이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계란하고 소세지 같은 거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좀 나고 그 여동생하고 한 5살 터울인데 그 여동생에는 안 넣어줬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저도. 그래서 좀 커서 막 그런 얘기 했던 기억도 나네요. 예, 예전에는 은근히 또 이렇게 예, 오빠들, 어머니들이 좀 챙기셨던 기억도 납니다. 요즘에는, 근데 또 세기간이 지나니까 이 엄마한테 잘하는 그 효도하는 경우는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효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2630님, 계란, 동네 슈퍼 계란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나마 좀 대형마트는 좀 싸더라고요. 저는 미국산 계란 보니 그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왜 과일값 비싸다고 수입 과일 하는 것처럼. 계란은 서민 음식인데 달걀이 오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하반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선물 받으실 분 예, 발표하겠습니다. 1226 1226. 1번, 계란. 한식 조리 기능사에 계란 지단 만드는 거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식 실기 보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한식 조리 기능사를
땄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웠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지금은 아마 관련된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26님. 축하드립니다. 예. 1226님은 성함과 주소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계란 이야기하니까 진짜 문자도 엄청 많이 오고, 예. 사연도 많으시네요.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침의 곡입니다. 자, 사랑했던 기억으로.

이한철, 넌 나의 넘버원, 그리고 앞서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들으셨습니다. 5283님께서 계란이 비싸서 메추리로 먹어요. 아, 그쵸. 메추리알도 맛있죠. 근데 메추리알은 하나만 안 먹고 좀 이렇게 한 번에 숟가락으로 몇 개씩 막 먹게 돼서 빨리빨리 금방 소비가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6384님께서 교통제보 주셨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에서 발안 구간 1차로에 사고가 나서 매송휴게소부터 정체가 심각하다고 주셨습니다. 서해안도 이렇게 금요일 되면 항상 이제 좀 많이 막히는데 사고 여파로 휴게소부터 정체가 심각하다고 6384님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런 거는 그죠. AI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청취자분이 제보를 하면 우리가 또 알려주고, CCTV 이렇게 보고 있는 목포 방향입니다. 차가 엄청 많이 막히네요. 저기 앞에 이제 사고 난 구간에 경찰차가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또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아마 사고 차량은, 저 경찰차 앞에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블리즈 곡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한 조각.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더워.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사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이고요.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었고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비봉 부근 3km 정도 정체입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 그리고 또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퇴계원에서 토평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부터 속도가 줄어있는데요.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4: 자, 함춘호의 폭송 3부 시작했습니다. 502 집사님께서 현우 PD님 음악 선곡이 참 좋습니다. 양이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도 많이 좀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양이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예, 강아지들은 간혹 그 나오는 소리에 반응들을 좀 하던데, 예, 고양이는 궁금하네요. 그래서 시인과 촌장 고양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시인과 촌장 앨범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주시고, 푸른돈님께서 인공지능의 수준이 실시간 정밀 감시와 분석, 사람의 목소리 구현까지 놀라운 경지에 오른지라 대체 가능하다는 씁쓸한 소식. 참. 하지만 아직까지 뭐 AI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약간 보잘 것 없는 이 김현우를 대신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죠? 예. 뭐 유명한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혹은 함춘호를 대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하는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하겠죠. 그렇죠. 뭐 AI 기술 관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갑자기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서 AI가 우리 축구도 좀 상상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빌보드 핫100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오랜만에 요즘 이런 음악들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곡들이 사실은 핫100이니까 있죠. 많은 있는데 그래도 함춘호의 폭송에서 좀 함께하면 좋을 만한 음악들을 저 나름대로 좀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최신 빌보드 차트 이번 주 6월 27일자 차트입니다. 6월 27일자 차트고 첫 곡은 69위부터 준비했습니다. 밑에도 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 69위가 의미가 있는 우리 BTS의 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Come Over라는 곡이 새로 등장했는데 등장하자마자 69위로 등장했습니다. 이 곡은 예전에 그 바이닐에서만 들을 수 있는 히든 트랙이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13주년 그 페스타 기간에 맞춰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BTS의 Come Over 이번 주 69위 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이번 주 69위를 차지한 BTS Come Over였습니다. 지난번 이제 컴백 공연하고 지금 투어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수임이라는 곡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이제 공연할 때 처음 봤었는데 그 수임은 참고로 빌보드 차트에서 1등 했습니다. 지금은 55위에 자리 잡고 있고 서서히 이제 좀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죠. 컴오버가 69위로 이제 들어왔고 이 곡이 또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오늘 곡들이 한 10곡 좀 넘게 있는데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부지런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위입니다. 61위. 61위. 예전 음악이 진심할 때도 많이 전해드렸던 뮤지션인데 반갑네요. 예,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곡인데 요 분이 이제 2010년대 요럴 때 컨트리 음악 하는 분인데 여성 뮤지션입니다.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때는 이제 음악의 진심을 할 때였는데 지금은 함춘의 복송과도 좀잘 어울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국내에 오면 여기 함춘의 복송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디랑 연주하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 허니라는 곡도 요즘 이 컨트리 음악의 어떤 추세, 좋아하는 성향 이런 게좀잘 담겨 있습니다. 이 곡도 지난 68위에서 61위로 이제 올라왔고 이제 한 3주 차트에 등장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곡 괜찮습니다. 자,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멕시코 허니 함께 하시죠.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즈의 멕시코 허니였습니다. 그 포크 음악이라고는, 아, 그 컨트리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무슨 카우보이 음악 같고 너무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좀 포크나 컨트리, 락, 요런 걸 다 섞어가지고도 많이들 요즘 컨트리 음악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좀 센 음악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음악들도 있고, 조금 더 완전 컨트리 같은 느낌. 진짜 그 카우보이 막 말 타고 다니던 막 그런 음악들도 있고. 좀 장르가 최근 한 10년 사이? 한 5년? 요 사이에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곡은 47위. 예, 4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가 4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곡은 83년에 나왔습니다. 엄청 옛날에 나왔죠. 근데 이 예전에 나온 곡이 스릴러 앨범에 이제 수록도 되어 있고 싱글도 나왔었는데, 이 곡이 지금 이렇게 2026년에 왜 올랐냐. 얼마 전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제일 그 이제 음원 유입, 새롭게 이렇게 이 음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곡했던 곡이 이 휴먼 네이처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 속에도 뭐 나오기도 하고, 저희 그 애도 이 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한 10대 20대들도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좋은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입니다. 47위 휴먼 네이처 함께 하시죠.

이번 주 47위를 차지한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38위입니다. 38위. 등장하자마자 38위로 나온 세계 그룹이 함께 만든 곡이죠. 르세라핌, 아일릿, 그리고 캣사이. 이렇게 세 팀인데 모두 하이브 그 그룹 산하의 레이블이죠. 소스뮤직의 르세라핌, 그리고 빌리프랩의 아일릿, 그리고 하이브 UMG의 캣사이. 이 하이브 UMG는 미국 그 하이브에서 만들었죠. 그 개펜 레코드하고 같이 해서 만든 하이브 UMG의 캣사이. 거기서 이제 선발 이렇게 만들어진 외국 분들로 이루어진 캣사이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 캣사이도 케이팝 음악을 좀 미국화해서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느낌이죠. 제목은 Iconic by Mistak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그 우리 그 음악 방송에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기존의 르세라핌이나 아일릿의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좀센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그 계열사에 있는 같은 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예전 뭐 똑같진 않지만 예전에 그런 뭐 SM 타운에서 발표됐던 음반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이 곡이 어쨌든 빌보드 차트도 이렇게 3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곡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약간 노래가 우리 느낌 말고 외국 곡 같긴 해요. 그래도 또 은근히 들어보면 요즘에 아이돌 음악들이 워낙 국제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외국 곡 같기도 하고 우리 음악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 팝송 같기도 하고 우리 곡 같기도 하고. 근데 가사는 이제 또 영어라서 팝송 느낌이 좀더 많이 들긴 합니다. 자, 38위 르세라핌 아일릿 캣사이가 함께한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38위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였습니다. 리스라핌 아일릿 캣사이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이 곡도. 앱카톡사이님께서 함디님과는 다른 귀에 쏙 꽂히는 요즘 곡이 흐르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신곡을 소개하는 뭐 음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음악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신곡 느낌도 좀 드네요. 이 빌보드 차트를 소개하다 보니까. 자, 다음은 솜버라는 뮤지션인데 SOMBR입니다. SOMBR. 이 팀은 제가 음악에 진심할 때는 잘 못 봤던, 이 팀이 아니라 이 뮤지션, 싱어송라이터인데 미국 그 뉴욕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남자 그 한 사람인데 주로 약간 인디 락이나 좀 얼터너티브 약간 팝적인 좀 느낌도 들고 엄청 센 음악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취향에 좀 맞습니다. 이 솜버의 음악이.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데뷔도 2021년에 데뷔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때는 좀 활동하다가 2025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정도이니까 이제 막 뭐 새롭게 좀 많이 알려졌다 보면 되겠죠. 이번에 그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에 또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뮤지션이 이름을 좀 더 많이 떨쳐지지 않을까. SOMBR입니다. 솜버. 솜버. 자, 28위 곡입니다. 홈 레커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취향에 좀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좋지 않습니까? 예, 솜버의 홈 레커였습니다. 약간 이게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분들이 팝송 좋아하는 걸 보면 락 음악이든 팝 음악이든 어쨌든 약간 멜로디컬한 게좀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곡이 그렇진 않지만 좀 히트하는 곡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뭐 마이클 잭슨 노래도 뭐 마찬가지지만 유명하고 좀 알려진 곡들을 보면 어쨌든 귀에 남는 멜로디, 뭐좀 흥얼흥얼거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 홈레커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오백이집사님께서 팝송은 잘 모르지만 들으면 좋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한 번씩 빌보드 차트나 뭐 무슨 유명한 팝송 이런 거한 번씩 나오면 오 이런 가수가 있구나 이런 뮤지션 있구나 찾아보긴 하는데. 우리 음악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팝송이네,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 뭐, 좋으면 좋죠. 예. 자,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걸 들어봤더니 좋더라, 이런 곡들 좀 전해드리는 느낌으로, 예,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다음은,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22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스텔라 레프티라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 스텔라 레프티. STELLA LEFTY. 스텔라 레프티의 제목은 보스톤입니다. 보스톤. 보스톤이라는 곡이고, 이 곡은, 이 스텔라 레프티는 작년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따끈따끈한 신인이죠. 예. 이 곡이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이렇게 살짝살짝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일단 제가 이 뮤지션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음색이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들어보시면 일단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예. 목소리가 되게 좋고. 이런 가수도 예전에 막 아델 같은 가수 있죠. 예. 살짝 이 스텔라 에프티의 목소리도 살짝 허스키한 게좀 들어있으면서 노래 잘하는 느낌. 예. 요즘, 10대, 20대 분들,

가수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 이런 가수가 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스텔라레프트의 보스톤이라는 곡. 이 차트에 한 11주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좀 사랑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텔라레프트의 보스톤, 함께 하시죠.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스텔라 FT의 보스턴이었습니다.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 6월 27일자 빌보드 차트. 지금 제가 준비한 곡이 한 6곡 남아있는데 22분 남아있거든요. 잘하면 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뒤에 러닝타임이 뭐 엄청 길고 이러진 않으니까. 다음 곡은 유명한 가수죠. 오늘 아파트의 주인공. 예.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라는 곡인데, 이게 1위도 차지했습니다. 1등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11위 정도로 내려왔는데, 요 I Just Might 처음 나올 때 느꼈던 게, 노래가 되게 쉽습니다. 좀 이렇게 뭐막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브루노 마스 특유의 그좀 밝은 느낌? 이런 곡들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자, 11위를 차지한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앱카 독사이님께서 이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를 듣고 요즘 곡이 아니라 80년대 곡 같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네요라고 라고 해주셨는데 이치현과 번님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죠? 약간 복고 느낌 있죠, 확실히. 자, 다음은 이제 10등입니다. 10등. 10위는 이제 뭐 영국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뮤지션에 들어갔죠.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라는 곡입니다. 지난해 가장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올 2월에 있었던 이 그래미 어워드, 6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인상도 받고 이제 올리비아 딘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그 올리비아 딘 뮤직비디오도 보면 되게 좀 건강하고 밝은 느낌. 이 Man I Need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노래도 참 잘하고 야, 어떻게 이런 뮤지션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인 아버지와 자메이카계의 가이아나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색도 조금 좀 이색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함께 하시죠.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들으셨습니다. 예지아빠빠님도 올리비아 딘 메모 메모 음색이 독특한 게 매력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한 빌보드 차트 예전에도 하다 보면 한 10등부터 요 정도 되는 곡들은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예, 웬만하면 다, 야, 이런 곡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한번, 지금부터 이제 10등부터 소개해드렸으니까, 나 앞으로 나올 곡들은 다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이런 곡들이, 그죠? 자, 8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이란 곡인데, 이 곡도 1등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1등 했고, 지난주 8위에, 5위에서 8위로 약간 내려왔는데, 역시 아리아나 그란데 이름값을 하는 곡입니다. 자, Hey That I Made You Love Me 함께 하시죠.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들으셨습니다. 예지아빠빠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문자를 주셨네요. 요즘 팝의 대세가 레트로인가요? 예전 신스팝 느낌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아리아나 그란데는 예전에 발표했던 곡들도 그렇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올리비아 딘도 그렇고 브루노 마스도 그렇고 좀 복고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소개해드릴 가수는 5위입니다. 5위. 5위 이 곡은 엘라 랭글리라는 여자 싱어송라이터인데 컨트리 음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 중에 약간 신인급 중에서는 이분이 이제 제일 높은 위치인데 요즘 컨트리 음악의 신성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Be Her 그녀가 되다 Be Her Be Her이란 곡인데 역시 곡도 좀 복고적인 느낌이 있어요. 복고적인 느낌의 약간 리듬은 요즘 곡 같은 느낌. 아, 이 곡도 지난주 4위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상분간 상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라 랭글리의 Be Her 함께 하시죠.

엘라 랭글리의 비허였습니다. 이 엘라 랭글리는 엘라베마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텍사스, 뭐 엘라베마, 컨트리 음악 이런 그 키워드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외모도 약간 복고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달 그런 이 메이크업이나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 80년대 뮤지션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아까 예지아빠빠님 말씀처럼 요즘 대세가 약간 복고인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노래 한곡 정도 더 전해드릴 시간이 남았는데 4등, 3등 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곡입니다. 특히 이제 3위가 스투피드 송이라고 이 곡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지금 신곡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스투피드 송이고 이 곡이 약간 에너지가 좀 넘치는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 특유의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 모던 락 밴드의 느낌도 좀 듭니다. 앞에 좀 서정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막 리듬 나오고 하는 그 특유의 예전에 그 스마트폰 광고에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찍었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약간 그런 좀 느낌도 듭니다. 2위는 엘라 랭글리의 좀 전에 이제 저 소개해드렸던 엘라 랭글리의 또 다른 곡 추징 텍사스 이 곡이 2등입니다. 지난주에 이 곡이 1등이었거든요. 1등이었는데 2등 내려왔고 이제 관건은 아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이번 주 1위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계속 1등인 이 대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음악의 진심 할 때도 이 가수 1등 한거 엄청 많이 전해드렸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토이스토리 5편에 이제 나온 OST 수록곡이고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예고편 보니까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토이스토리 한번 보고 싶고 이 곡이 다음 주도 1등을 계속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1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디를 대신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계양 부근 6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있고요. 또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각각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부 동탄터널 부근 2차로에도 승용차 사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도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이후로도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서울 진입 구간 정체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간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2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뒤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또 이촌동 주변부터 동호대교 사이도 서행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지금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조금 지난 지점 사고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봉지욱의 봉인 해제. 오늘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봉인 해제가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봉인 해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처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고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8개월 넘게 계속 방송을 이어왔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마지막 인사는 방송 끝날 때 좀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봉터뷰 아주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의원 논란 그리고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12.3 내란의 숨은 가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병헌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준뿐입니다. 다음 달 말쯤에는 결정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 적십자사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강향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일단은 노조에서 입장을 내셨죠?
1: 네.
0: 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1: 저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네. 그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네. 등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0: 등목이.
1: 예, 네. 그중에서 높은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등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적십자 사업에 대한 공공적인 가치를 예.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인요한 선출자 같은 경우는
0: 네.
1: 다양하게 지금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 비상 계엄 상황에서
0: 네.
1: 어떤 했던 행동들, 그다음에 또 탄핵을 또 반대했던 그런 부분도 좀 정치적으로 좀 뜨겁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그렇죠. 의료 병원을 좀 도입하자라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적극적으로.
0: 공영보다는 민영.
1: 네,
0: 민영병원들.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또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가치와 또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0: 그러니까 만약에 인요한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안 했더라도 의사로서 이제 3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다.
1: 맞습니다.
0: 그 말씀이시군요.
1: 네.
0: 네, 실제로 인요한 전 의원이 여러 진짜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화 나눈 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3: 네, 한 세네 번 됐는데요.
2: 예.
3: 거침없이 얘기해요. 대통령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통령 비판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이 너무 많으세요.
2: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3: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2: 네.
3: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걷듭니다.
2: 네, 네.
3: 그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4: 의회를 장악했고
5: 예.
4: 대통령 끌어내렸고 이제는 법을 바꿔서 말 안 듣는 사법부를 길들이게 하는 거 우리나라를 결국은 베네수엘라 뭐 돈 나눠주고
5: 예.
4: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미의 바나나 공화국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민주당이 전두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트럼프 취임식 때 갔을 때도
5: 예.
4: 엄청 따졌어요. 한국인으로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5: 예.
4: 우리 국가 위신이나 힘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지금 짜증이 나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지만 충분히 그 과정들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0: 없잖아요.
1: 그건 제가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0: 사과를 한 번도 예. 한 적이 없고요. 예. 오히려 두둔을 했고 이제 본인도 최근에 얘기하기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예,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야 이제 좀 잘못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적십자사 내부 그러니까 적십자사 직원들이 총 한 4,500명 정도 된다면서요.
1: 네.
0: 예, 굉장히 이제 큰 규모고 전국에 이제 다 지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도 김성주 그죠. 김성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때도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0: 아, 그때 곤욕을 좀 많이 치르셨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같은 데 나가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보니까 막 빨간 옷 같은 거 입고 되게 화려하게 가방, 아마 그 가방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심지어 의료인도 아니에요. 근데 보건 관련 분도 아니고 가방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그때도 그때 인성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1: 뭐 그때도 아마 지금과 좀 비슷하게 예. 인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논란되는 되시는 분이 네. 적십자 회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이제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0: 예.
1: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혈액 사업과 구호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 예. 그다음에 적십자 사업을 신뢰하는
0: 그렇죠.
1: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후원회원을 탈퇴한다든지 그다음에 헌혈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좀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후원 같은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나요? 그때 김성재.
1: 그 당시에 조금 심각했던 예, 알고 있습니다.
0: 그때 그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이 됐을 뿐이지.
1: 맞습니다.
0: 적십자사 조직법 보니까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사에서 사실 인준이란 말은 적십자사 조직법에 있던데 원래는 대통령 하는 거 제가 라고 할 텐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이 인준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임명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적십자사 내부 블라인드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1: 뭐 제가 그 네. 부분은 제가 블라인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0: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뭐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뭐 노조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 우리 노조 열심히 하고 있고 성명도 내고 라디오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글이 제목이 이게 최선인가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인요한 선출자가 뒤늦게 사과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계속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장으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분에 차 있고 허탈한 이런 모습 그런 내용 분위기의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정치인 출신들이 계속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혀 내려오면 실제로 일은 잘 합니까? 예를 들면 김성주 그분은 어땠어요?
1: 뭐 그분의 어떤 네.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0: 아니, 뭐 기관 평가하지 않습니까?
1: 저희 적십자가 네.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평가는 하는데요.
0: 네.
1: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십자사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 직원들이 언론사에 이렇게 제보, 익명의 제보도 많이 하세요. 저도 받았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글들 같은 것도 같이 첨부돼서 온 거 보니 블라인드는 직원 아니고서야 뭐 볼 길이 없으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메일로 제보가 왔는데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일단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적집자사에는 그 민간회사의 이사진처럼 중앙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대요. 28명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인유한 전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내부, 그 내부자의 메일에 따르면, 중앙위원회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됐고, 회장 후보자가 인요한이라는 것을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메일이 왔거든요. 근데 다각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서로, 적합한 사람들을

0: 추천을 해서 뭐 표결을 거치거나 이렇게 뽑힌 겁니까?
1: 포기라도 예. 하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5시 30분에 이제 개최를 했고요.
0: 예.
1: 5시 40분경에 전형위원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0: 어떤 거요?
1: 전형위원.
0: 전형위원?
1: 예. 7분의 전형위를 예. 구성했고 거기서 이제 따로 후보를 누구를 세울 건지 논의를 했고 거기서 예. 이제 아마 인유한
0: 예.
1: 지금 회장 후보자가 선출자가 예. 지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5시 50분경에 이제 전체 중앙위원들에게 이분을 32대 적십자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안건을 상정했고 거기에 참가했던 대다수의 예. 이제 전체죠. 만장일치로
0: 네.
1: 동의하고 6시 안에 이제 끝났다는 걸로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30분 만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의결까지 한 건데 인요한 전 의원 말고 다른 후보자도 있었나요?
1: 단독으로
0: 네,
1: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여기 제보 메일에 보면 위원들조차도 그 후보자가 누군지 현장에 와서 알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회의 탁자에 인요한 전 의원의 프로필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까?
1: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0: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인요한 전 위원장의 프로필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그게 회의 탁자에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날 와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후보자가 여러 명이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30분 만에 추천부터 의결까지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알아서 한 것이다가 아니게 되는데. 예.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사실들을.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1: 저희 아마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뭐 일단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분을 아마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제가 생각에 왜 이재명 정부가 인요한 씨를 이렇게 맞는 인물인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사실.
0: 그런데 이제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십자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 뭐 관련 수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해명과는 달랐다 인선 과정이 달랐다는 게 지금 뭐 명약관화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건데 누가 했는지 정확히 특정은 안 됩니다만 문제는. 인요한 전 의원이 꼭 국민의힘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사는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혈액관리나 보니까 남북관계 그 사업도 하시죠.
1: 맞습니다.
0: 예, 인도적 지원인가요?
1: 네. 이산가족 사업도 하고.
0: 이산가족 상봉.
1: 맞습니다.
0: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 출신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전문가가 오는 게 낫지 않나요?
1: 저희 뭐 조직법에도 뭐 등막이 있고 적십자 사업을 잘 아는 이런 분이 오시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항상 좀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이제 저한테 제보 주신 분도 그렇고 가장 허망했던 게 아,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1: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요한 씨가 과연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10일경에 인요한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란 발발 1년 후기 때문에 내란 때문에 뭐 화가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 내란 정당과 함께할 수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퇴해서 왜 사퇴했냐 그 말이 분분했는데 올해 1월에 인터넷 언론에서 갑자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후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 아세요?
1: 네, 저도 그 부분은 올 초에 좀 봤었고요.
0: 그러니까 직원들에서는 갑자기 그때 뜬금없이
1: 맞습니다.
0: 3개월째 공석인 적십자사 회장을 빨리 채워야 한다면서 인요한이 사실상 적임자고 인요한 전 의원을 해야 이재명의 통합 정치다. 요렇게 이제 칼럼에 논지더라고요. 그 기사를 다 보신 건가요, 직원들이?
1: 직원들이 다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관심.

0: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전해드렸고 저희도 직접 기사를 봤습니다.
1: 그렇다면 이게 메이저 주요 언론, 큰 언론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아름아름 그때부터 이미 사퇴하자마자 후보자로 얘기가 하마평이 좀 있었습니까? 들려오던 게? 오던 게?
0: 저희 전임 회장님이 작년 11월 7일 날 예. 불명예에서 이렇게 좀 퇴진을 하셨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계속 공백 상태가 있어 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왜 빨리 좀 이렇게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공백이 길다 공공기관장 그리고 적십자가 이렇게 그 어떤 회장이 이렇게 예. 공석에 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재명 정부에게도 조금 국회에도 보건복지부에도 빨리 조금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견을 좀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1: 예.
0: 지금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퍼즐이라 해야 됩니까?
1: 예.
0: 제가 볼 때 인요한 씨가 올해 초에도 조금 이런 언론 기사에서 나오고
1: 예.
0: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들에서도 이러다가 인요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약간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기사가 그냥 나왔던 기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예. 의심도 들고 합니다.
1: 혹시 3년 전에도 인요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후보자 중에 하마평에?
0: 그렇죠. 2023년 예. 8월에 31대 이제 회장님을 선출할 때
1: 예.
0: 그때도 이제 다양한 이제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인요한 씨가 하마평에 있었던 걸로
1: 하마평에 있어요. 그때 2023년 8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요거를 이제 뭐 본인이 고사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이제 비례 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적십자사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0: 적십자 사업 전체는 아니고요.
1: 예.
0: 저희가 이제 7개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 예.
0: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이제 19가 발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감염병 전담병으로서 저희 적십자 병원이 이제 전담병원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적십자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원도
1: 예.
0: 이게 지금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누적 적자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지금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유일하게 이게 집에 우편으로 오잖아요.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가.
0: 네, 네.
1: 그게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이 각 국민의 집에 그렇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그죠? 회비 고지서. 그래서
0: 네, 그 부분도 문제
1: 예전에
0: 해가지고.
1: 그거는 세금인 줄 알고 내신 분들도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어찌됐든 이 회비를 국민들이 스스로 기꺼이 납부를 하려면 적십자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김성주 전 회장도 그렇고 지금 이번 논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적자도 좀 불어나는 마당에 직원들은 걱정이 되게 크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되신 분이 만약에 회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1: 예.
0: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인 뭐 헌혈이라든지 적십자 납부, 회비 납부 자체가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 사업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혈액 사업 같은 경우는
1: 예.
0: 혈액 재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 예.
0: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1: 맞습니다.
0: 계속되고
1: 네.
0: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혈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혈액 재고가 3일치를 유지하지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1: 예.
0: 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이런 이제 회장님이 만약에 침을 하셔서 오게 되면 또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헌혈 거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병원의
1: 예.
0: 환자들의
1: 그렇죠.
0: 생명을 예, 위협을 받는 그런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죠.
1: 지금 이게 이제 22일 이후에 인요한 전 의원 선출되고 나서 뭐 후원이 끊긴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항의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0: 항의 전화는 예, 많이 늘었다고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원 해지는 아직 지금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문의 전화는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됐다는 점. 이미 이제 언론에서 보면 선출이 됐고 회장이라는 직감이 쓰여서 이미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0: 아직 취임은 안 했습니다.
1: 예, 지금 아닙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적십자사 직원들은 앞으로 회장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있나요?
0: 네, 저희는 지금 중앙위원회가
1: 네.
0: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위원회 독립성이라든지
1: 네.
0: 의사의 결정 검증 과정이
1: 네.
0: 투명하게 된다라고 좀 보기는 힘든 구조, 약간 그런 게 지금 의구심이 지금 대외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회 같은 보면 이사회거든요. 예. 공공기관에.
1: 그렇죠.
0: 지금 다른 공기업

0: 사업이나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라든지 해가지고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1: 예.
0: 저희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1: 예.
0: 법적으로 이제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1: 아, 의무가 없군요.
0: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측에서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마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저희 직원 대표가 들어간다든지
1: 예.
0: 이렇게 하면 아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1: 중앙위원회 위원이 총 28명이고,
0: 네.
1: 그 중에 8명이 이제 현직
0: 맞습니다.
1: 장관들이고, 8명 중에 한 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장관이고, 이번에 이뇨환 전 의원 선출할 때, 이 8명의 장관들이 다 왔습니까?
0: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복지부 장관,
1: 네.
0: 예, 한 분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뭐 국장급이나
1: 네.
0: 과장급이나 예, 장관 아닌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8명 중에 이제 21명의 위원들이 왔는데, 이 21명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직 장관들 빼고는 윤석열 정권 때다 어떻게 보면 임명이 됐던 분들인가요? 위원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금. 새로 임명됐다는 얘기는 못
0: 그거는
1: 들었으니까.
0: 예, 한번 봐야 되겠지만
1: 네.
0: 꼭 윤석열 정부 때다 임명됐다.
1: 아, 뭐,
0: 예,
1: 위원도
0: 그건 임기가
1: 임기가 있을 거
0: 끝나면
1: 아닙니까?
0: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1: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호선을 하거나 의결을 해서 한 거는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앙위원회 구조가 있고, 낙하산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꼭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라도, 전직 정치인들이 이렇게 적십자사 회장 같은 데 가면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덕망이 있고 적십자 사업을 잘 알고 높은 도덕성을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적십자사 노조는 대통령이 좀 인준을 안 해줬고 다시 좀 뽑았으면 그걸 원하시는 거죠.
0: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인준을 거부하라라고 의견을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좀 결단이 있는 결단을 좀
1: 네.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은 이 사안은 적십자사 노조도 노조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뭐 어찌됐든 대통령이 뭐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0: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적십자의 명예회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아,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0: 네, 맞습니다.
1: 명예회장이니까. 당연직이죠, 또 그게.
0: 네. 대통령은 명예회장으로 당연직이고요. 그래서 아마 적십자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다려봐야죠, 뭐. 하여튼 적십자사 노조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영근 대한적십자사 보건의료노조 본부지부 의장이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별감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지휘부와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고검 관내에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려올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이번 박성재 1심 재판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 내용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
0: 오자마자 이렇게 떠드세요.
1: 에?
0: 오자마자 뭐라 떠드시네.
1: 아, 그러니까. 예. 아니, 나 사실 오늘 예. 오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예. 걱정이 돼서.
0: 아유, 아닙니다. 뭐 항상 준비된 기자라서. 일단은 박성재.

0: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
1: 네.
0: 역시 이진관 재판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특히 검찰에서 내란에 개입한 정황들을 네. 판결문에 적었어요.
1: 네.
0: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네. 되는데 이게 네.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특검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있죠.
0: 네.
1: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 있죠.
0: 네.
1: 여기에 공통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0: 네.
1: 이게 뭐냐면 네.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내란을 일으킨 직후에 박성지 장관이
0: 네.
1: 검찰총장 그리고 교정본부장에 연락을 해서 뭔가 지시 조치를 한 것까지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0: 네.
1: 그렇죠?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이 네. 있는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직후에 합수부에,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동수사 본부가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 파견 보낼 검사 명단을 작성해라. 그리고 교정본부에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
0: 예.
1: 이 두 가지 지시를 했다.
0: 네.
1: 여기까지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진관 재판장은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0: 네.
1: 그러면 박성재가 지시를 했으면 당시 검찰총장이나 교정본부장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0: 네.
1: 통화 내역을 다 까본 거예요. 까보니까 제가 뭐 지금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0: 네.
1: 안 나는데 검찰총장은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직후에
0: 네.
1: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쭉쭉쭉쭉 전화를 한 게 나오고 이걸 쭉 연결을 해보니까
0: 네.
1: 박성재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누구 국장에게, 국장이 누구에게, 과장이 누구에게 이렇게 쭉쭉쭉쭉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0: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죠.
1: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0: 12.3 내란 당일
1: 네.
0: 예, 11시 1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하고요. 한 12분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를
1: 그렇죠.
0: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넘어서 12월 4일 0시 25분에는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검찰총장 전화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 또 한 30분 있다가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는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한테
1: 그렇죠.
0: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전화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게 자정이 넘었는데.
1: 그러니까
0: 예.
1: 이게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이 사람들이 친윤검사다 이런 거 다 드러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어. 검찰총장은 자기 부하직원들에게 쭉쭉쭉쭉 지시가 네. 내려갑니다.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신 거냐면 지금까지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내란을 수행하기 위해서
0: 예.
1: 전화로 지시를 했다 해서 내란 중행부 종사 이렇게 했는데
0: 예.
1: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지시로 끝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의 검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지시를 했으나 실행은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아니야. 실행이 됐어. 전화를 받은 검찰총장이 쭉쭉쭉쭉 이 지시를 이행한 것을 보이는 행위를
0: 그랬죠.
1: 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단순하게 지시했으나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형량이 더 높아져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0: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한 시쯤 됐으니까.
1: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0: 실행이
1: 갈 문제였었어요.
0: 중에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는 바람에
1: 그렇죠.
0: 파견이 안 된 것이지. 이건 계속 실행을 했다는 증거네요.
1: 이게 이중만 재판장이 지난번 그 한덕수 씨 재판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판결문에 남겨놓은 하나의 문장이
0: 예.
1: 지금 그 이후에 모든 것들 다 규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란이 저렇게 끝난 건
0: 예.
1: 니들이 내란을 일으킨 너희들이 뭘 잘했거나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0: 예.
1: 온몸으로 막았던 국민과 내란에 소극적으로 그 참여했었던 군인들 덕분에 니들은 죽다 산 거야. 이 얘기를 전제로 깔고 나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네. 문장은 판결문마다 적혀 있습니다.
1: 그렇죠. 판결문마다 적혀 있는 문장이.
0: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 내역인데 이게 검찰의 수사 기록이 100쪽이라면
1: 네.
0: 이 100쪽을 전부 다 재판에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법정에 제출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자기들 기소 혐의에 그러니까 혐의에 유리한 것들만 거의 이게 선별해서 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근데 그것만을 보고도 이진관 재판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1: 그렇죠.
0: 지금 통화 내역이 이 정도 나왔는데 검찰이 원래 그렇다면 이게 통신영장을 받아서 그 내역들이
1: 네.
0: 쭉 있을 텐데
1: 네.
0: 그렇다면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근데 사실은 어제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이제 기사도 이제 나오긴 했.

0: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진관, 아,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할 텐데, 이진관 재판장의 이번 결정, 저는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왜 저렇게 기소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내란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내란이 그 조기에 끝난 거는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특검이나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내란 사건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형을 결정하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뭐 분수령? 이런 게좀 돼요. 이런 상황이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박성재, 그리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칫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깡그리 무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인정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기소한 걸로 저는 보이고, 지금 재판장께서 이거 역사적 측면까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 내려주신 거는 매우 긍정적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검이 기소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조금 가혹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어쨌든 그 특검의 이제 수사 기록들이 종합특검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 정도 판결을 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특검에서 이 부분 한번 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과 뭐 심의정 검찰총장 그리고 남부지검장 이 통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야, 이거는 수원고검하고 수원지검이 왜 나섭니까, 여기에 갑자기. 수원고검장하고요, 변필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통화를 하고,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아까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또 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허정 대검
0: 허정.
1: 과학수사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강백신 이분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대장동 사건, 각종 어떻게 보면 조작 수사로 지목된
0: 다 들어있는
1: 사건들의
0: 사람이죠.
1: 뭡니까? 실무자, 실무팀장. 예,
0: 실무팀장.
1: 그러니까 주인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실무팀장 격인 분인데 이분이 또 나섰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수원입니까?
0: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판결문에는 지금 봉주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게 판결문 제가 전문은 보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 내용 중에 저는 솔직히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대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수원지검에 연락을 우두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과천이 수원지검에 관할 지역이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판결문에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수원 쪽에 연락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의문이 좀 들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그냥 뭐 잡범 사건도 아니고 수원지검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이 나라를 들어먹겠다고 일으킨 내란 사건입니다. 만약에 선관위에서 뭐그 서버를 압수했다 칩시다.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내란이 성공을 해서 그 압수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뭐 분석하고 이거 갖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수원지검에 시켰겠어요? 윤석열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대검을 중심으로 한, 심의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합수단 대규모 수사팀을 끌 거기다 줬겠죠. 만약에 저는 이게 뭐 이게 관할 지역 이런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씨의 계획대로 됐다면 그래서 선관위 서버가 압수가 됐다면 이거는 아니, 대검 포렌식 센터 이런 데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했겠죠. 저는 이거는 다분하게, 친윤 검사들끼리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친윤 검사들의 일종의 작당 모의? 집단적인 그 움직임?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나아가지 못한,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은 조금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요.
1: 그러게요. 지금 강백신, 지금은 어디 고검 검사죠. 고검
0: 그렇죠.
1: 검사인데,
0: 광준과 있습니다.
1: 강백신하고 어미준 검사 이두 분은 대표적인 친윤
0: 그렇죠.
1: 검사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갔던 분들이고, 여러 사건을 하면서 지금 증거 조작 의혹에 휩싸여서 앞으로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이분들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글쎄요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이번 종합 특검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0: 그래서
1: 말씀을
0: 뭐
1: 드리는데
0: 이거는 뭐뭐그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뭐좀

0: 사실 문제는
1: 아니 뭐
0: 아닌 것
1: 그때
0: 같고.
1: 1차 특검이니까 예, 예, 뭐 큰 굵직한 것만 먼저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런 자료들이 일단 재판부에 넘어가서 판사가 그 정도만 보고도 이렇게 네. 판결문 쓸 정도면 예, 실제 수사 자료 여러 뭐 영장 결과 그렇죠? 뭐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예. 보면 훨씬 더 자세히 있을 것 같고 예.
0: 종합 특검에서 예.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1: 근데 종합 특검이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3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2차 연장까지 해가지고.
0: 아, 그럼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게. 네. 네. 봉지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
1: 차라리 예, 저희한테 주시면 네.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0: 네, 좀 부탁드립니다.
1: 근데 이게 국민들이 가장 이상한 게 이제 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네. 내란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검사가 없습니다.
0: 아직 없죠. 예.
1: 네. 아직 없고 2차 종합특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없게 없고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심우정 네. 총장만 지금 소환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장만. 근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일선에서 움직인 것들은 그 사람들은 부장이나 차장 이런 허리들 행동대장들은 또 따로 있는데.
0: 저는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직후 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방첩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선관위에 쳐들어갔을 때 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거는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와서 할 테니까 일단 너희들은 뭐 확보하는 데 주력해 뭐 이랬다는 네. 진술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검사들이 우르르 들어간 그 특검에서 공소가 제기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정원과 검찰이 일반 수사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검사 출신들이 특검에 가서 또 재직구 감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검찰은 이 내란 사건 관련돼서 주요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이고 이제 안 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못했다 뭐 이렇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일면 이해는 되고 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종합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특검의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드러난 의혹을 단 하나도 저는 그냥 묻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검사들이 그리고 검찰이 동원된 흔적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의 대상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 추가 수사라도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1: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판결에는 지금 이거 검찰의 내란 관여 정황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 관련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오후 2시에 당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이날 모여서 한 회의의 내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행위 그래 가지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응 논리를 만들었대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네. 이 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당시 아마 저기였나요? 당시에
0: 당시 당대표였죠.
1: 네, 당시 당대표였고, 예, 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판결문에 있더라고요.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그 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잘 구성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동훈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네. 판결문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박성재 장관의 수첩. 네. 적힌 내용을 재구성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관련 증언 진술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12월 4일에 내란 다음 날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이 12월 7일경 사과를 대국민 네. 담화를 하잖아요. 대국민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12월 8일에 한덕수 그 당시 네. 총리와 한동훈 당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영상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2: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3: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날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0: 처음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1: 아무도 몰랐죠. 네. 사실은.
0: 질서 있는 돼지. 네. 근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하겠대요.
1: 저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해서 조금 설명을 네.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일이 있었던 게 12월 8일입니다. 네.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1차 부결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투표장에 아예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아마 전 국민들이 그때 모습을 아마 생생히 기억하실 예.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거의 울분을 토로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자 탄핵안이 부결이 된 다음 날 느닷없이 여당 당대표가 국무총리를 만나서 예. 중요한 건 여기서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사실상 그 행정 수반의 역할을 우리 둘이 예. 가져와서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이거를 그 행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자로서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상 권력 찬탈로 보입니다.
0: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은 우리 헌법에 예. 하고는 맞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석열이었고요. 예. 행정수반자 군통수권자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2차 기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런 헌법적으로 권한과 그 권리가 없는 두 사람이 모여서 예.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넘겨받기로 했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당시 저걸 보면서도 이게 2차 내란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0: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예. 그런 지적을 한 언론이 없었어요.
1: 이런 지적을 예. 뭐 정신없어서 못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도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0: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 수사도 안 했어요. 예,
0: 여러분께 좀 전에 판결문 예. 보여드렸지만 이날 그러니까 12월 4일 회의에서 이미 한동훈이 참석한 그렇죠. 회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자 떠넘기자 네. 이런 내용의 회의에서 됐다는 것이고.
1: 그러니까요.
0: 한동훈 의원은 당시 회의 석상에서 이거를 뭐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의 배경, 그러니까 방향까지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뤄졌고 네. 자기들이 또 관저가서 회의에서 앞으로는 우리끼리 통치할게요. 네. 저분은 이제 조기 퇴진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은 뭐냐면 탄핵하지 않겠다.
1: 그렇죠.
0: 파면시키지 않겠다. 네. 그냥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1: 맞습니다.
0: 거죠. 그건 하야도 아니고 그냥 그죠. 네. 이런 일이 이뤄졌었는데 진짜 한상진 기자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2차 내란이 아니었나.
1: 2차 내란이에요. 네. 이게 지금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언론도 관심 안 갖고 수사기관도 네.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난 내란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을 적용을 하면요. 네.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뭐 2차 붙일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헌법 유린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이 일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예. 이거 관련된 1차 모의가 12월 4일 날 벌어졌다라는 게 이번에 판결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내란 직후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내란인 겁니다.
0: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다가 예. 한동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 체포하라고 하고
1: 그렇죠. 예,
0: 체포해서 뭐 사살하라고 뭐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1: 입장이 달라.
0: 예, 그러면서 이제 입장이 좀 틀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의원도 내란에 연루된 정황이 이번 박성재 판결문에서 확인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1: 저는 그래서 이 박성재 전 장관 판결문을 보면서 이진관 재판부가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왜 넣었을까? 저는 의외로. 이진관 재판장께서 왜 이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았어? 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기소를 하지 않아?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0: 실제로 판사들 중에 예, 판결문을 그렇게 쓴 예를 들면 검찰 니네가 부실 수사해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써놓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 뇌물로 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이거 처벌 못해.
1: 맞아요.
0: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 그럼 니네가 수사 잘못했어요 이 얘기인데. 예. 저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1: 이게 좀 사족인데 네. 제가 이제 지금 기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뭐 어쨌든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예. 있잖아요. 그분 1심 판결문 공소 기각 판결문 제가 봤는데 예. 거기에 판결 내용 중에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했다 위법하게

0: 하게 수사했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많이 알아요.
1: 예.
0: 근데 권순일 대법관 누가 수사했고 그 권순일 대법관을 이렇게 위협하게 수사한 사람들이 감찰받거나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1: 맞아요.
0: 근데 판결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재판장이 아니 이런 위법한 수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인 검사들에 대해서
1: 예.
0: 왜 책임을 묻지 않았어 그동안? 이 얘기를 저는 그 은근히 던져주는 문장들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가 지금 그 판결문을 꼼꼼히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니까 뭐
0: 네, 같을 것 같아요.
1: 소신 있는 판사들도 있지만 문제는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예, 뭐 수사를 하든지 감찰하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0: 네.
1: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조작을 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사실 언론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의 이번 박성재 판결문 이런 게좀 나오면 그 봉주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언론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언론의 뭐 사명과 기능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깝고 뭐 그런 걸뭐 저희라도 좀 해야죠.
1: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언론 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고
0: 그렇죠.
1: 아는데 그것 자체를 다뤄보지질 않으면
0: 네.
1: 그런 일은 없던
0: 아니,
1: 게 되는 거예요. 그냥.
0: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없는 일이
0: 안타깝게도.
1: 되는 거죠.
0: 없는 일이 되는
1: 예.
0: 거잖아요.
1: 이렇게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실상 뭐 회의도 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2차 내란을 일으킨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간도 없고.
0: 뭐 했으면 좋겠는데, 예.
1: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아, 특검이 이제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0: 네.
1: 구형을 했어요. 오늘 좀 얼마나 나올 걸로 보십니까?
0: 아니, 뭐 제가.
1: 근데 이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상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솔직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그 김건희 씨뭐 선고를 생중계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혐의 내용이 보면 뭐 검사한테 뭐 그림 받고 저희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한테 무슨 백 받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1: 목걸이 뭐
0: 아니 이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아는 사건이고
1: 예.
0: 이제 이제 법적인 판결만 남은 건데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여기서 뭐 7년이 나오든 70년 나오든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0: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게 김건희 씨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1: 네.
0: 본인이 실질적인 뭐 정치적인 권한, 행정적인 권한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서 사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뭐 백 받고 뭐 무슨 시계 받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 형량이 얼마 나온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 이제 뭐 이제 언론들이 또 관심을 또 쏟을 거고 분명히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 뭐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기사를 쓰는데 지금 그런 거 분석기사 쓸 때가 아니고요. 이런 식의 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 3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유일하게 이제 공소기각된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수사무마. 그게 이제 성탁금지법
0: 그렇죠.
1: 혐의로 됐는데 그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공소기각을 해버렸는데
0: 네.
1: 내용은 인정을 했어요.
0: 네, 내용 인정했고요. 네. 그거 종합특검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1: 그러니까
0: 다시 기소할 겁니다.
1: 김건희 씨가 네. 그 디올백 사건, 이거 보면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0: 그렇죠.
1: 아주
0: 네.
1: 그때 잘한 거죠. 근데 그때
0: 네.
1: 당시 디올백 사건 보도했을 때 주요 언론이 아예 보도 안 했습니다.
0: 아,
1: 일주일
0: 그렇죠.
1: 동안.
0: 예, 네. 네.
1: 그때 그거를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했는데 그때 아마 최경영 기자가 같이 진행하고
0: 네.
1: 했던 걸로
0: 네.
1: 기억하는데
0: 맞아요. 기억합니다.
1: 일주일 동안 어느 언론도 그 보도를 인용하지
0: 그랬죠.
1: 않다가
0: 네.
1: 민주당이
0: 네.
1: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 민주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0: 네.
1: 하는 전원 보도를 하기 시작을
0: 네, 네.
1: 했죠. 그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 원래 이명수 기자는 MBC에서 보도하기를 원했고
0: 그랬죠.
1: 장인수 기자도
0: 네.
1: MBC 기자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MBC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0: 네.
1: 자기들끼리 한 건데 결국에는 이 보도로 인해서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주잖아요.
0: 그렇죠.
1: 예, 처음으로 이렇게
0: 네.
1: 좀 위기감을 느꼈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0: 네.
1: 근데 문제는 아, 이 사건을 김건희가 직접 해결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거 사실 목걸이 받고 이런 것들은
0: 그렇죠.
1: 그런

0: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납 뭐 뇌물 같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자기 사건을 무마했느냐. 네. 어떻게 또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마 과정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1: 있을 거예요 또.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또 이제 이걸 인재 받아가지고 언제 수사합니까? 네.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쉽다. 왜 유독 검사들은
1: 네, 아쉽습니다.
0: 검사들에게는 이렇게 수사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수사권, 네.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무총리 입으로 나왔는데.
1: 천만 다행입니다.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상진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절대 보안수사권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네. 해왔잖아요.
1: 네네.
0: 이번에 이런 결정 왜 내렸다고 보세요?
1: 저는 어쨌든 뭐 왜 내렸는지에 대한 분석보다 일단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좀 심적인 고통도 클 거고 저항도 굉장히 심했을 텐데 어쨌든 이 저항 뚫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매우 잘한 그렇죠. 결정이다. 예. 지금 당장은 논란이 되고 시끌시끌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결정을 이번 지금 나온 이 결정을 돌아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는 분명히 박수를 받을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이 왔었던 건 몇몇 검사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도 저 조직 안에만 들어가면 괴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괴물이 되느냐. 그럼 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직 시스템에. 네. 저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수사기소에 불립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도 하고 기소한 사람이 누굴 감옥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결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람의 인권이 진짜 발바닥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걸 없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면 지금까지는 뭐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사법 피해자가 막 뭐 우죽순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막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설사 지금 이렇게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했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문제점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요, 나오면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수사기소를 분리를 안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항상 그 문제는 있었어요. 제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70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청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0: 당연히 쉽지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1: 예,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으로 방향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마지막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송 마지막 날인데 보니까 저희 봉인회제 최다 출연자가 한상진 기자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이 두 분입니다.
1: 진짜요?
0: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1: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오늘 봉준 기자가 오늘 마지막 진행하는데 이게 또 마지막
0: 그렇죠.
1: 또 손님이라면서요 제가. 야, 이거는 영광이다.
0: 아주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느낌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변상욱 대기자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봉인회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늘 이후로 저는 이제 봉인회제를 떠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시절이 다시 좋아지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한상진 기자 감사드리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0: 아유, 뭐 영광이냐.
1: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한상진 기자와 제가 독한 기자 킴 프로그램도 하는데.
1: 아, 예, 그거 좀 많이 좀 봐주시면
0: 독한 감사합니다. 기자 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1: 뉴스타파 함께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0: 지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후에는 끊겨요, 그냥. 이 라디오는 가차없이 끊어버리더라고. 이제 8초, 저기 시간 보이시죠?
1: 자,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독한 기자
0: 지금 4초 남았어요.
1: 예, 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TBS 캠페인.
3: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4: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3: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4: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3: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4: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3: 시민과 함께 다시 TBS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9: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8: 아, 네, 죄송합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2: TBS 교통정보
1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12시 46분을 기해서 일본 지바현 지바시 동북동쪽 46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홍지문터널 진입을 앞두고 3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성산방면으로는 홍지문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한남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상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과 반포 주변 서행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요즘 아이들 100일이나 돌잔치 선물로 뭐가 가장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뭐 예전에는 금반지나 현금이 대세였다면 요즘은요, 아이 이름으로 만든 주식 계좌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처음으로 1억 개를 넘어섰고요. 특히 10세 미만 영유아 계좌 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함께 아이가 좀 더 일찍 경제의 흐름을 읽기를 바라는 선택이겠죠?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금융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요. 이 계좌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돈의 가치와 기다림의 의미, 또 현명한 선택을 배우는 좋은 경제 교육의 시작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된 라디오.

0: 멜로망스의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들 주식계좌 선물로 주는 일이 많아졌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고른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 또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두 분은 이제 아빠가 된다면
2: 네.
0: 아이에게 하루라도 이렇게 일찍 주식계좌 만들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2: 저는 있습니다.
0: 우리 아이 돌, 뭐 우리 아이 100일 그래가지고 탁 계좌 딱
1: 주식으로 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경제 관념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뭐 이미 앞선 세대 분들.

0: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약에 풀어버리면 저도 탐날 것 같고 그 돈이. 예.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주는 게 맞는
2: 보통
0: 건지.
2: 그 노동의 기준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땀이 많이 난다고.
1: 아, 그래요?
0: 손에 땀 나죠.
2: 예, 노동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1: 아, 그럼 자식에게 이거는 꼭 물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2: 물려주고 싶다.
1: 나 이거는 꼭 하나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물려주거나.
0: 저는 제 스스로 갖고 있는 이제 약간 가훈?
1: 가훈? 예. 네.
0: 저희 집에 없는데 네. 제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1: 아, 그런 거 필요하죠.
0: 아버지보단 잘 살자.
2: 너무 물려주고 싶은 게 뭐냐는
0: 그거예요.
2: 아버지보단 잘 살자.
0: 아버지보다 잘 살자.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돈이 됐든 네. 행복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느 순간 저희 정씨 집안에는 한 저기 회장 한 명 나오지 않을까?
1: 재벌이 한번 나오겠네요. 쭉쭉 이어진다면. 예. 네. 네. 혹시 이재현 팀장님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2: 저는 아무래도 시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네.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진짜 연금 보험 하나는 딱 10년만 잘 채워서 이거 네. 하나 가지고 가라.
1: 평생 네가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2: 네네. 네. 언젠간 너에게 도움이 될 거를 준비해 놨다 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딱 10년 동안만 한 100만 원씩 딱 저축해 놓고 이거를 한 40세에 찾아라.
1: 아, 그럼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딱 불입을 했어.
2: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0: 어마어마합니다.
2: 지금 20세 기준이 100만 원씩 넣으면 대략 한 2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년 뒤가.
1: 네.
2: 그러면 0세 때 40년 뒤를 100만 원씩 준비하면 300만 원 넘게 월에
1: 받을
2: 네.
1: 수 있어요?
2: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0: 가능합니다.
1: 그렇구나. 연금보험.
0: 그래.
1: 주식 계좌는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2: 계속 예. 가는 거니까.
1: 뭐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예.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은 저희가 늘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상담 신청은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부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유지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물가 대책도 내놨는데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해서 저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과 물가 흐름을 살피면서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 출발 기금 심사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상당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 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가상자산 잔고 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된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변제 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에게는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는 등 변제 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줄어들도록 기준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재산을 숨기거나 신청 전 증여 매각으로 재산을 줄인 사실이 적발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는 5월과 6월에 집중됐는데요. 이들 업체는 채무자의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넘는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이자율은 27%에서 최대 229%에 달했습니다. 또 담보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운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통행료를 채무자에게 떠넘긴 사례도 확인됐고 일부 업체는 할부나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금융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용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며 의심 거래는 즉시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이어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가 이어집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안산입니다.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자녀를 위한 저축이냐, 나의 노후를 위한 준비냐,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네, 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네. 생각을 아무도 안 하세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내 노후와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일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 네. 내 노후와 내 건강은 뒷전이 돼버리기 마련인데 이제 그게 사실 흔들리면 내가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것도 다 몰수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다 대비를 좀 안 하시는 편이어서 오늘은 이 자녀 지원과 이 부모님의 노후, 보험, 이 준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좀 잡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50세 직장인입니다. 저희 집은 저와 아내, 19살 아들, 17살 딸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만 뭐 그래도 부모 도움 하나 없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흙수저로 살아선지 자식들에게만큼은 뭐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식들 연금이랑 적금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아내는 저희 노후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2: 여보, 우리 애들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무슨 국민연금에 적금에 달마다 들어간 돈이 이게 얼마인 줄 알아?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정작 우리 노후 준비는 빵원이잖아, 빵원.
1: 어, 참. 여보, 이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잖아. 응? 나처럼 안 살게 해주려고 쥐어주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2: 아니, 내 맞은 순서가
1: 목소리가 왜 그래?
2: 거야. 나 슬슬 화가 나, 여보. 당장 당신이나 나 둘 중에 한 명 쓰러지기만 해봐. 그때 어쩔 건데, 응? 그때 우리 애들 적금 통장 그때 다 깨고 막 아빠 병업이 될 거야? 우리 안 아프고 우리 손으로 노후 책임지는 거 그게 먼저 우리 애들을 위한 길이야, 여보.
0: 아내 네, 가시돋친 팩트 폭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나이 50이 넘어가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게 지인의 암투병, 부고 소식이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저희 부부의 보험증권을 열어보니까 아내 말대로 큰 병을 막아낼 보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랴부랴 보험을 더 넣자니 아이들 몫으로 떼어둔 돈을 줄여야 하고 그렇다고 아이들 저축을 지키자니 저희 부부의 노후와 안정장치가 너무 부실합니다. 보험과 노후 준비, 자녀 지원을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나누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뭐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좀 노후에 들쓰더라도 우리 애들 더 남겨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 팩트
1: 맞아요.
0: 해주신다고
1: 현실적인 네. 조언입니다.
0: 네네네. 네,
1: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이 그 현실적인 대처하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렸던 그런 상담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부터 좀 챙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자녀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좀 살펴야 될까요?
3: 자, 저희가 좀 이제 이해를 좀 쉽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세울 분이 우리 아나운서님밖에 없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0: 네, 만만한 게 저죠. 예.
3: 아, 이거 안 할래? 딴 분 할래? 그러면.
0: 네. 네. 예, 하시죠. 예, 가정.
3: 만약에, 네,
0: 만약에. 네,
3: 진짜 만약이에요. 자, 저희 아나운서님의 부모님께서 막 그동안 사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읽어낸 돈들이 있으신 거예요. 자산이 네. 좀 있으신 거죠.
0: 아, 예.
3: 자, 이게 그래서 자산도 있으시고 또 몸도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0: 감사하다.
3: 예. 은퇴하시고 나서 또 그 돈을 잘 쓰신 거예요.
0: 네.
3: 그래서 돈 한 푼 어디 뭐 빌리지도 않고 넉넉하게 한 다음에 또 그러면서 더 좋은 게 뭐냐? 돌아가시면서 뭔가 남겨줄 유산까지
0: 있으셔요.
3: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보면 너무 행복하죠.
0: 그렇죠.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크게 이제 돈 걱정 안 하시고 막 건강하게 행복하게
1: 그렇죠.
0: 편안한 노후 보내시면 덜 나이 없이 좋은데,
3: 좋은데
0: 거기다가 또 쓰시고 남은 게 있어.
3: 어머나.
0: 그래서 그렇죠. 뭐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네. 주셔가지고 감사하죠.
3: 그렇죠. 네. 자 그런데.
0: 네네.
1: 아 그런데.
3: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꿈만 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자, 현실 봤을 때 그 자산을 잘 읽고 두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0: 아하.
3: 아니면 정말로 그 몹쓸 병에 질병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 치료비용으로 그동안 읽어뒀던 자산들이 조금씩 계속 빠져 흘러나가요. 돈이 새는 겁니다.
0: 새죠. 예.
3: 그래서 그게 또 점점 더 돈이 부족해지고 하면서 결국 아나운서님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야,
1: 역전이 돼버렸네요.
0: 역전이 됐네요. 뭐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일은 진짜 근데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누구에게나 주위를 둘러보면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기는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산 형성에는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어떻게 불릴 것인가.
1: 네, 특별히 지금 요즘 같은 기간에 아시죠? 뭐 삼땡전자 또는 SK 어디 뭐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빨간불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B2까지 해가지고
0: 네,
1: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그 금융계 쪽 그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계 쪽에 인사들을 불러서 B2를 막아라. B2까지 되지 않도록 경계해라. 뭐 약간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를 조금 이야기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재산을 불리는 거에 관심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0: 아, 그쵸?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1: 더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저도 때로는 이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이거 내가 보험은 일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저도 보험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이게 언제쯤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0: 아, 보험을 하시는데도?
1: 네, 이런 일을 하는데도,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다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0: 아, 안 써봤으니까.
1: 아파본 적도 없어요.
0: 네.
1: 근데 보험료는 계속 몇십 년간 내고 있으니까, 십여 년간 내고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다가 제가 주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고 그런 경우를 겪다 보면 아 이게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이제 또 느끼기는 하거든요. 이게 방어막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솔직히 이제 이 내 자산을 지키는 정도의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0: 네.
1: 이제 뭐 암이나 실비, 뭐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뭐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춰두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실제로 내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재산 만들어 놓은 걸 다 그대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주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지키는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0: 그렇겠네요.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이제 새 나간다면 허탈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비수다. 아,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부부의 보장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기본 보장은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3: 지금 딱 사연만 들어보면
0: 네.
3: 이 부모님들은 지금 우선순위가 본인들보다는 자녀예요. 특히 아버님께서. 그 아까 전에 그 살짝 처음에는 온순했다가 갑자기 역정을 했는 그 아내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 그래서 목소리가.
3: 그럼요.
0: 7409번님이 그 정팀장의 연기가 옛날 만화 중에 그 달려라 하니 아시나요? 거기 고은혜 씨 닮았다고요.
3: 아,
0: 둥키 씨 막 이렇게 하는 거.
3: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0: 아, 모른다고요?
1: 그 아빠의 여자친구.
0: 그죠.
1: 맞아요.
0: 네. 아,
3: 감사합니다.
0: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시죠.
3: 네.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래, 자, 그래서 목소리가 변했어. 네. 목소리가 변했어요. 예.
3: 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사연자님들은 확인해보니까 이 부부로서의 보험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오셨고요. 그래서인지 결국 보니까 보험 가입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계속 보험을 미뤄두셨더라고요.
0: 아, 당신들의 보험은?
3: 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당연히 역시나 보장되는 범위나 금액이나 전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또 옛날에 또 어디서 또 좀 좋으신 분한테 뭐 소개를 받았는지 억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건 실손 의료비 보험 하나는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아, 실비는 하나 있으셨다. 네. 그럼 실손 하나만 있어도 참 다행이라고 하신 말 그러실 만큼 이 실손 보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1: 실손 의료비 네. 이름 자체가 의료비에 대한 거잖아요.
0: 실손 의료비.
1: 네, 의료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검사, 입원, 수술, 뭐 처방 조제, 뭐 각종 처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 상품 통틀어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실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실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는 암보험, 뭐 뇌, 심장 관련된 보험, 수술비, 진단, 뭐 이런 치료비 이런 것들 다 가입돼 있는데 실비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길 만큼
0: 아.
1: 실비의 실손 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0: 어. 그럼 뭐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난 딱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실손인가요?
3: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럴 수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고요.
3: 왜냐하면 가족력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 네, 하다 보니까 하지만 실손 의료비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건 맞습니다.
0: 그러면 우선순위 따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이대 따라서 또 챙겨야 되는 보장도 좀 다르겠죠?
3: 그럼요. 일단은 보통 다들 기본적으로는 기본 베이스는 다 깔려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기초공산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뻗어나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대 정도까지 한 20대까지는 아무래도 이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준비를 조금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를 봤을 때 20대 이전에 질병보다 상해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한 건수들이 훨씬 높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젊은 분들 또 어린 친구들 20대 미만이면 10살도 포함되니까 뭐 여기 골절이나 뭐
0: 맞아요.
3: 어디가 장이 찢어지거나 그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상해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망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사망을 넣어주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질병보다는 오히려 상해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우리 이제 20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질병보다는 상해 쪽에 조금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20대까지는 실비를 포함해서 상해로 인한 이 골절이나 다양한 케이스의 사고들을 미리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리고 30, 40대의 경우에는 이제 슬슬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0: 아, 이제 질환들이 이제.
1: 뭐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예정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0: 네.
1: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신호를 막 보내주는 때이기 때문에 30, 40대부터 보험을 준비할 때는 그 용종 같은 거, 이런 어떤 가볍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니 암 진단비나 뭐 암 치료 비용 또는 질병에 관련된 수술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대, 30, 40대 뭐 이런 것들 말할 때 뭐 상해, 뭐 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외에 있는 것들은 준비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준비할 만한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20대 미만에는 상해 사고가 더 많고 30, 40대부터는 질병 수술 받을 일이 좀 많고 이러니 그런 것들 위주는 꼭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
0: 그러면 이제 50대, 60대부터는 뭐 이제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같은 그런 진단 치료비도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되겠네요.
3: 맞습니다. 이 사실 이 모든 보장은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50대니까 그러면 지금 위험한 건 뇌랑 심장이라고 우리 두 팀장이 말했으니까 이것만 준비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0: 또 아니에요.
3: 네.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근데 지금 보험료 너무 비싸 보이니까 조금 좀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보험은요 보장을 일찍 준비해서 최대한 길게 즉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긴 합니다.
0: 100세 만기 뭐 이런 그런
3: 그렇죠.
0: 만기.
3: 네. 같은 보장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60대보단 당연히 20대가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20대든 60대든 100세 만기를 동일하게 한다고 했을 때 20대가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0: 네.
3: 보험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0: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별로 많이 사용되는 보장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준비한 것도 물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이긴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 50, 6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혈관질환으로 준비하는 게 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혈관질환.
0: 그렇죠. 네. 이게 3, 40대보다 5, 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부분에 이런 문제들, 혈관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50,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에 한 지금 뇌혈관, 심혈관 이게 혈관계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이렇게 좀 나이대별로 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부분들 좀 짚어봤고요. 그럼 다시 이제 사연자님 얘기로 돌아와서 두 분 모두 이제 실손보험은 있었는데 암, 뇌, 심장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한 보장은 없어서 따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2: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선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그다음에 뭐 치료비, 뭐 혈관 질환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두 분 각각 한 14만 원 정도씩으로 보장을 준비할 수 예.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께 아주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1: 고민이요? 뭐였을까요? 네.
0: 뻔하죠. 그냥 당장 24만 원 각각 네. 14만 원이니까 둘이 하시면 28만 원. 네. 이 돈이 아까우신 거죠.
1: 아까우셨어요.
0: 안 내다가 내려고 하면 아깝죠.
1: 그렇죠.
0: 그리고
1: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0: 그렇죠.
1: 이 효과가.
0: 사실 저희한테도 처음에 이렇게 사연 주셨을 때도 본인들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준비할 땐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집중 포커스하고 계셨던
1: 포커스는
0: 자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아깝고 평소에 한 번도 그동안 아픈 적도 없고 하니까 이거 아깝다 생각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께 따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살짝 부드러운 한마디를 드렸던 게 뭐냐면 네. 두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료를 낸 만큼은 보장을 받고 계시고 또 자산을 보호받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0: 말 그대로 지금 이 14만 원으로 지금 내가 준비를 했지만 네. 아깝긴 하지만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혹은 1년 뒤라도 무언가 우리가 뭐 큰 질병이 발생하거나 네. 발생했을 때는 보험으로서의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어서 나한테 방어막이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방어막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내고 있는 돈인데 내가 안 걸리면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오히려 좋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보장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안 아팠기 때문에 적용 안 받은 것뿐이지
1: 네.
2: 여전히 지금도 나는 보호막 아래서
1: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2: 네, 비가 안 내렸을 뿐이지 보호막은 내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난 돈 낸 만큼의 보장을 받고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보험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 자산에 대한 또는 내 경제 상황에 대한 목숨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게임으로 따지면. 우리 게임할 때 막 한 번 죽고 나면 아쉽잖아요.
1: 생명이 하나 생겼어.
2: 생명이 예.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막 하나를 더 갖춘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돈 아깝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순간에 네. 아파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보험 가입한 거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분들은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난 아팠다라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감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당장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이 매월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보장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대로 내고 방어막 준비했지만 난 지금
1: 건강해.
2: 이걸 쓰지 않았어. 이 방어막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관점을 조금 열어서 생각해보시면은 충분히 이거는 지금 보험료의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2: 그럼요.
1: 우산을 폈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연자님 부부는 이제 본인들 보험 밀어두면서 우리 자녀들, 오로지 내 새끼들 예, 저축은 꽤 많이 챙기고 계셨다고요.
0: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얼마를 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지금. 그렇죠? 자, 우선 자녀분들은 나이를 보면요. 첫째가 19살, 둘째가 17살이에요. 자, 근데 이 나이에 벌써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1: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시구나.
0: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추가 납입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런 상황에는 저희가 딱 말씀드렸던 건 하나예요. 아까 이재한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했던 시간의 힘을 믿어주세요.
1: 시간의 힘.
0: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 예.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0: 자, 보시면요. 이 자녀들은 앞으로 살 날이 사고가 날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 아이고, 뭐 당연히
0: 많이 남았습니다.
1: 많이 남았죠.
0: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은퇴 시기까지 남은 기간이 대략 한 10년에서 15년밖에 남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자녀들한테 물려줄 자산이 없으니까 미리 무언가를 현금 자산을 노후, 아이들 노후를 준비하신 건 맞겠지만 일단 두 분의 건강을 위한 보장보험 그리고 두 분의 적당한 노후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좀 간과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중에라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녀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예.
0: 자,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자녀들한테 이 줄 돈으로 두 분의 노후 보장부터 해서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자녀들한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편안함을 준다고 말씀드렸고 더욱더 이 독립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여기에 공감을 좀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은퇴를 지금 하셨거든요. 저도 부모님께 사실 뭐 이렇게 물려받을 만한 게 뭐 거의 없습니다. 뭐 받고 싶지도 않기도 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고
1: 네.
2: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어머님이 또 유정연금을 받으실 거고.
1: 그렇겠죠.
2: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할 일이 없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버님이 엄청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같이 어디 다니시면서 식사도 하러 다니시고 근데 돈에 쪼들릴 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1: 아, 예.
2: 그래서 저도 어디 가끔 한번 병원 검사하러 서울에 한번 오시면 그냥 만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안부 묻고 이게 되게 저는 좋게 보이는데 제가 반대로 수억 원을 물려받게 돼요.
1: 네.
2: 수십억 원, 뭐 수억 원. 근데 지금 당장 부모님의 뭐 병수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이 차라리 살아계시는 동안 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셔서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남들 눈치 안 보고
1: 맞아.
2: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1: 맞아.
2: 걸 보는 게
1: 예.
2: 자녀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안정되고
1: 그렇습니다.
2: 더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고 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1: 예, 맞아요. 아, 내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는데 정작 나한테는 뭐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자식한테 손 벌린다. 그러면 이게 돈을 물려줬던 의미도 무색해지고 자칫하면
2: 그쵸.
1: 또 서로한테 막 원망도 쌓이게 되는 그런
2: 그럼요,
1: 경우가
2: 그럼요.
1: 생기잖아요.
0: 주고 뺏는 거죠.
1: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뭐 또 성인이 된 자녀 뭐 그렇고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
2: 그럼요,
1: 아, 여기에는 맞아요. 아마 다들 동일하실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유산이 되는 셈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녀들에게서 매월 나가고 있던 40만 원씩 지출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 두 부부는 이 부부를 위한 노후 준비로 준비를 방향도 틀기로 했습니다.
1: 네.
0: 자, 우선 14만 원씩 그간 없었던 보장 관련된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26만 원을 가지고 10년간 납입을 하고 또 5년 후에 5년까지 거치했다가 5년 후에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총 15년 후에 받게 되면 매월 30만 원씩 평생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두 부부 합산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새로 연금을 추가해서 일단은 우선 합하면 180만 원씩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각각 150만 원씩이긴 해요.
1: 네.
2: 네. 그래서 180만 원씩까지 됐고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까 저도 그렇지만 정영환 팀장님도 얘기를 했고 시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인 시간의 힘을 알려드리면
1: 네.
2: 이 부모님 두 분은 거의 평생에 걸쳐서 준비한 이 노후 준비가 180만 원이었어요.
1: 그렇죠.
2: 예. 평생에 걸쳐서 준비한 거. 근데 이제 20세가 된 첫 자녀에게 만약에 10년간 이 월에 70만 원씩 납부를 해요. 10년 동안. 20년, 20살 딱 된 자녀가.
1: 네.
2: 70만 원 딱 준비하고 매월. 그다음에 65세에 계시를 한다. 이게 180만 원입니다. 이게 시간의 힘이에요.
1: 아, 진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이렇게
2: 네.
1: 중요한 거군요.
2: 그러니까 부모님은 평생에 일궈서 노후 준비한 게 180만 원인데 평생 받는 게 매월.
1: 네.
2: 자녀들은 그냥 10년 동안 70만 원씩만 딱 놓고 네. 65세 타라
1: 계시만 그때 하면.
2: 했더니 매월 180만 원씩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게 시간의 힘입니다.
1: 물가 상승률.
2: 다 반영된 거예요.
1: 아 그래요?
2: 그럼요.
1: 우와, 이게 시간의 힘이니까 오늘 사연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이런 시간의 힘을 알려주고 꼭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게 답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노후에는 자녀들한테 손을 안 벌리는 거 그렇게 준비를 해두는 거.

0: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만큼 부모님의 일상의 행복을 꼭 챙기시고요. 가족의 건강과 자산, 노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생각이 났는데 그 국민연금을 일단 스탑시킨 후, 일단 계시는 됐으나 멈추게 한 다음에 나중에 자녀가 돈 벌어서 그만큼 또 메우면 되는 거
1: 아,
0: 아닙니까?
1: 그럼요, 그럼요.
0: 그죠?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이왕
1: 그럼요.
0: 뚫은 그 통장이니까요.
1: 아, 그럼요.
0: 예. 저 혼자서는 점검해보기 힘들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0951번. 이쪽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아우, 001번님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가 봐요. 우리 이재환 팀장님은 부모님께 임무를 물려받은 것 같네요. 라고. 잘 받았나 보다.
1: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0: 0427번님은 안녕하세요, 송디. 밥 먹었지요? 하셨는데, 예, 점심 살짝 먹고 왔고요. 끝나면 또, 예, 먹을 겁니다. 3983번님은 송디, 저는 40대 후반 가장인데요. 따님이 6살. 이래요. 아, 그래서 매달 적금을 넣고 있는데 적금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짧게 이렇게 뭐 적금 말고 이게 더 낫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2: 목표를 일단은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어떤 목표?
2: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저희가 오늘 사연처럼 노후에 쓸 연금을 쓸 거면 지금 연금으로 바꾸는 건 맞고요.
0: 네. 딸을 아니라, 위해서?
2: 네. 그렇죠. 혹은 반대로 이 돈을 내가 한 몇 년 안에 우리 뭐 자녀의 뭐 예를 들어 뭐 결혼 자금이나
0: 학자금이나
2: 뭐 이런 비용을 쓸 거다 그러면 그 기에 맞게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0: 이 돈을 언제, 그러니까 언제 찾을 것인가가 이제 그렇죠. 방법이 다르다. 3983 어머님 듣고 계시죠? 언제 쓰실 거다 얘기해 주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DJ DOC의 슈퍼맨에 비해 듣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민원실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6798번님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가 벌써부터 고민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만 꾸준히 납부하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우리가 받을 때쯤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니 개인연금을 꼭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근 운용 수익률도 좋고 또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라면서 진짜 우리 20, 30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정말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일단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은 어떤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소득보장제도예요. 심지어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이게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0: 네, 믿으셔야 돼요.
1: 왜냐하면 국가가 존속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니까. 네, 전쟁하지 않는
0: 거. 그러겠지. 예, 네. 예.
1: 그러겠지.
2: 그러겠지. 네. 네. 맞지.
1: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어주셔야
0: 믿어야,
1: 합니다.
0: 예.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
1: 네,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이 전 국민의 이 노후 소득 보전을 대가로 전 국민에게 거의 세금처럼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0: 예, 실제 성과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괜찮다. 뭐 이게 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 맞아요. 이 국민연금 수익률 관련해서 기사를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물론 이 매년 주식시장만큼 이 뜨거운 빨간색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민연금 기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6년 1월 한 달 수익률만 보면요, 약 5에서 6% 정도가 나왔고요.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16%. 국민연금 설립 때엔 1988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총 기간을 봤을 때는 약 8%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5년도 한 해의 수익을 보면 무려 231조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진짜 무리만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확보 금액이 결국 적지 않음을 알게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0: 야, 진짜 뭐 지난 한 해에만 231조 원이 넘는 수익, 주식시장이 좋아서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 이게 엄청난 규모네요.
1: 아, 그럼요. 아무래도 모집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도 퍼센트가 조금 뭐 주식보단 낮아도 실제 불어난 금액으로 보자고 하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코스피가 또 9천을 잠깐 돌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빨간 이 불빛이 막 이렇게 연이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그 관련된 호조로 인해서 국민연금에도 이 수익률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소진 시점도 약 4년에서 7년가량이 뒤로 밀렸다 그래요.
0: 네. 네,
1: 그만큼 이 국민연금의 과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만 운영했던 거를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인 것도 함께 비중을 높여가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예측들이 있습니다.
0: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믿어도 된다. 아, 이 말씀이시죠.
1: 믿으셔야 합니다.
2: 믿어도 됩니다.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자, 지난해 국민연금은요, 6월쯤에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을요, 2065년 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8일 날 손익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2069년으로 추정된다고 추정이 됐습니다.
0: 네.
2: 자, 국내 주식의 상승세가 이어질수록 고가 시점이 더 뒤로 미뤄진다고 믿어도 되는 만큼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국내 이 주식 시장의 호황이 보이면 또 그만큼 이 국민연금의 고가 시점도 뒤로 점점 더 미뤄지겠구나 하고 예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이제는 알지 않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죠. 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만 65세까지도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마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더 넣어라. O.
1: 오. 바꿀 기회 드릴게요. 맞습니다.
0: 오!
1: 네. 할 말을 잃으셨나 봐요.
0: 아니 뭐 그 네. 네.
2: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1: 어. 정답은 5입니다. 네. 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되기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하죠. 다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65세까지 되고요. 또는 65세 때 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더 뒤로 미뤄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실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면 65세까지만 더 넣을 수 있고 70세 뭐 75세 이렇게는 안
1: 아직은,
0: 되는 거예요?
1: 네, 아, 아직은. 근데 소득이 한정적이구나. 아니 근데 소득이 있는 한은 뭐 그 국민연금에 이미가입으로 해서 이제 문의는 해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0: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럼 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사실 뭐 어떤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이 국민연금은 열심히 소득 활동할 때 납부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사망시까지 열심히 타서 쓰는 거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네. 내 노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그 연금액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뭐, 이렇게 뭐, 200이든 뭐, 100이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미리 파악하시면서, 그럼 과연 나는 내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를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대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500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내 국민연금은 뭐, 2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뭘로 준비해볼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들도 투자해볼 수 있고, 뭐 주식이든 이런 걸로 투자해볼 수도 있고, 뭐 저축이나 연금보험을 통해서도 뭐 미리 대비를 해볼 수도 있겠죠.
0: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게 소위 말하는 1층, 2층, 3층에
1: 있어요. 네,
0: 국민연금은 1층이다.
1: 맞아요.
0: 아주 기본이 네. 되는. 내가 노후를 전부 책임져 줄 수는
1: 없죠.
0: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 위에 2층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3층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내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 가시는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73번님이 보험가입을 알아보던 중에 궁금한 게 생기셨대요. 보험 상품을 보니까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1: 네.
0: 뭐 수술비가 뭐 이렇게 관련 보장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셨어요.
1: 뭐 일단은 질병 수술비냐 상해 수술비냐는 당연히 질병일 때 받는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상해로 다쳐서 수술받으면 상해 수술비 이렇게 나뉘는 걸로 되고
0: 네.
1: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수술 행위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뭐 골절 수술은 2종,
0: 네.
1: 용종 수술 2종,
0: 네.
1: 뭐 암 수술 5종 이런 식으로 수술 행위에 따라서 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0: 예.
1: 엔대 질병 수술은 종 수술이랑 다르게 질병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2: 조금 더 네.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0: 예.
2: 자 수술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더 많지만 100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질병이냐 상해냐가 각각 100개면 일단 질병 수술비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100개 중에 뭘 걸려도 받을 수 있어요.
0: 네.
2: 그게 가장 넓은 범위죠. 자 근데 종수술비라는 거는 1종부터 5종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수술의 난이도나 금액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0: 네.
2: 총 100개를 예를 들어 20개씩 쪼개서 위험도에 따라서 금액이 어떤 건 10만 원부터 어떤 건 1000만 원까지
0: 따라서.
2: 줘요.
0: 네. 네.
2: 그리고 엔대 수술비는 이 100개 중에 10개 혹은 20개만 뭐 추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숫자가 N대가 뭐냐면 5대,
0: 뭐
2: 120대, 16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딱 16개만, 혹은 120개만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럼 여기서 뭐 질병 상해는 중복이 안 되겠지만 다른 뭐 종수술비나 N대 수술비는 중복 보장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럼요. 그쵸?
2: 여기는 다 중복 보장이 됩니다.
0: 되는 그런 네. 거겠죠. 예.
1: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거죠.
0: 예. 알아서, 예.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특이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1: 그런 거지.

0: 자,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뭐 열려 있으니까는요. 제방 시간에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누누이 이번 시간 처음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시간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0: 시간의 힘. 네,
1: 시간의 힘이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0: 예.
1: 네, 그래서 시간이 많다면 이 시간이 많다는 게 오늘 오늘 시간이 많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 살날을 검토해보고 그런 운영해볼 수 있는 시간이 길다면 내 수익률이 너무나 높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2: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머니 특별시를 들으시면서 네.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주제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꼭 청취하신 걸 추천드릴게요.
0: 예, 자 이렇게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오늘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차례 강조가 돼가지고 그 노래를
1: 설마,
0: 안 들은 거야.
1: 설마.
0: 에이, 그 노래를
1: 근데
0: 들어야지.
1: 그거는 이름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0: 우리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예, 전체적으로 예 그거를 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의 OST 가운데서 하진의 위올라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0: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어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뒤로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고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 동측 부근에서는 훈련이 있어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녹천교에서 상계도까지 밀립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곤지암 부근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후에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1km 구간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사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러죠. 요즘 100세 시대라니까 저는 여름 지나서 가을쯤 될까요? 근데 젊음과 청춘은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젊음은요, 꽃병에 들어있는 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청춘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언제나 푸른 여름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젊음 사라집니다. 몸 늙고 흰머리에 주름 깊어가죠. 그렇지만 청춘은 사라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젊은 꿈, 젊은 생각에 시간을 맡기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푸르른 만년의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은 가도 청춘은 남으니 언제나 여름이로다. 아자! 6월 26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과 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청춘을 꿈꾸는 가수죠. 추가열입니다. 여수행.

0: 추가열 씨 아주 가는 목소리, 예, 항상 감흥을 불러일으키죠. 0337 청취자께서 지금 앱, TBS 앱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앱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 오늘도 출첵하면서 앱으로 1950번이 야구 모자 쓰시니까, 어, 젊어 보인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회춘하느라고 얼굴에 뭐 했나 봐.
1: 보여요?
0: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는 거예요? 아, 어제 저 건버섯이 많고 그래가지고 잡티 제거한다고 피부과 갔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그냥 곳곳에 그냥 레이저를 써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자 그냥 뒤집어 쓰고. 아, 그게 보입니까? 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목소리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눈에 띄는 뉴스, 무엇보다 지금 뭐, 북중미 월드컵 세계 지구촌 축제가, 축구 축제가 열리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강진이 나가지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강진 사망자가 현재까지 최소한 235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곳곳에서 오는 그 뉴스 시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베네수엘라 현장의 모습들 보면 참 처참하죠. 예, 한 10층짜리

아마 야구 중계를 TV로 이제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하고 있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화면이 밑에서부터 탈탈탈탈 흔들리는 모습. 그 넓은 운동장인데도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전부 다이 야구장 이 마운드 쪽으로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전부 막 뛰어오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한 번도 지진이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고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일본에 뭐 특파원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느꼈다고 그래요. 아파트 같은데 잠에 빠졌을 때라든가 막 어떤 때는 물잠이 흔들리는 거 그런 게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난번에 경주라든지 이쪽에 또 지진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환태평양 지구대에서 이제 아까 한 발짝 비껴서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요,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29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이냐. 언제 예고를 한 거예요, 오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과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저께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서 1시간가량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지역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하게 되죠.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죠. 네. 김민석 총리.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로 꼽히는 분인데,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정부에 비해서 강경한 입장인 여당한테, 민주당한테 이제 공을 넘긴 건데, 검찰 보완 수사권이 폐지 수순을 이제 드디어 밟게 된다. 분석이 됩니다. 김민석 총리의 이런 발표는요,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보완 수사권 폐지를 내세워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니까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보완 수사권이 이슈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권, 김민석 총리 전 총리, 아, 나도 동감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월드컵 축구 얘기죠. 오늘 아침에 일본하고 스웨덴 하는 거 봤어요. 1대1로 이제 비겼는데. 지금 JTBC 화면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일본 하면, 일본 축구 하면은 우리의 완전히 대표적으로 우리의 타도 축구 아닙니까? 일본 축구 하면은. 네. 지금까지 경쟁 상대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표들이 지금 하는 거하고 이게 게임 자체가 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일본 선수들은 보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줌인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저 친구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축구를 하더라니까요. 웃어. 우리나라 선수들은 싱글인 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은 11명의 선수가 그냥 곳곳에 포진이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예, 골키퍼 빼고 10명이 쫙 있는데 지금도 누가 공을 잡으면 뭐 어디론가 막 움직여 저렇게. 어저께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볼 잡고 있으면은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누구 하나 와서 공 받아줄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기본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한국하고 일본의 축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연약한 축구가 아닌데 공격 축구를 자랑했던 축구인데. 그래서 일본하고 스웨덴 경기는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일본하고 스웨덴은 이제 조 2위가 됐고요. 스웨덴은 3위가 됐습니다. 예. 3위가 돼서 스웨덴은 이제 점수상 32강 진출은 이제 확정 지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호주 파라과이전은 0대0으로 비겼고, 오늘. 자, 우리나라가 이제 조 3위 국가 12개 중에 8나라가 올라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4등이 됐었는데, 오늘의 경기 여파로 인해서 오늘 몇 등 된지 아세요? 6위로 떨어졌어요. 예.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32강 가능성이 어제보다 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한 만큼요,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시킨 감독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해도 저는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준비한 만큼 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시킨 감독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앞뒤가 잘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취지가. 예. 무기력한 패배에 온 국민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예. 경기 하루 뒤에도 그 이유를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체이탈 합법 아니냐 이런 비난도 쏟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남아공전 충격패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금 한 사진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편의점 앞에 그 출입구에 투명한 그 유리 출입구에다가 A4 용지인가요? 여기에 가로로 해가지고 고딕체로 해가지고 폰트가 이렇게 굵은 글자로 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홍명보는 출입금지.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걸 써가지고 또 이거를 어떤 사람이 또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네. 예. 하여튼 대표팀의 무기력한 졸전에 전 국민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일상 공간에서도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조 3위. 12개국이 이제 조 3위가 될거 아니에요? 그중에 8등까지만 32강 하는 거고 여기 못 드는 3위들 네 나라는 이제 짐 싸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8등까지 남은 게두 나라 남았어요. 예. 우리보다 두 나라가 더 잘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9등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짐 싸서 집으로 간다. 인천으로 온다. 손흥민 선수야 뭐 미국의 LA로 가버리면 되겠지만.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공간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예. 32강을 못 든다는 게. 아니,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만, 예, 좀 어제보다는 상황은 안 좋아졌다. 32강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오늘도 돈가스 PD가 어떤 또 재밌는 퀴즈를 내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드릴지 기대를 하시면서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죠. 이세미 씨. 울산 아지매죠. 이세미 가수가 부릅니다. 빨간 레인코트.

돈가스 퀴즈 합니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으시고요.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쓰시고 두 번째 26개 나눔 선물 쫙 읽어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나눔 선물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 세 개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전송. 그러면 저희만 보는 제작진만 보는 이 문자함에 딱 도착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린 거예요. 나눔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선물 제공하시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나눔 선물 시간인데, 자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해야죠. 자 프롬프터에 또 돈가스 PD가 아 왜 올려놨네요 오늘도. 아 오늘은 이렇게 웃기는 퀴즈는 아니네요. 네. 자, 돈가스 PD가 오늘 뭘 올렸느냐. 자, 남아공전에 졸전 끝에 패배를 해가지고 전 국민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누굽니까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자, 보기 올려놨어요. 자, 1번 홍명보. 그 다음에 2번은 뭐? 홍금보? 야, 자, 코멘터리 안 하겠습니다. 네. 1번 홍명보, 2번 홍금보랍니다. 네. 자, 정답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십시오. 자, 이어서 26개 나눔 선물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세요, 지금부터. 잘 듣고 계시다가. 자, 시작합니다.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3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왜 들어왔어? 아, 휴대폰이 늘려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빠블로 PD가 프롬프터를 하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키보드를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돈가스 PD가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한 거야? 사각항아리까지 했죠? 네.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커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28데이즈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거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 아, 미친 양꼬치. 양꼬치 지금 사장님이 두 분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집하고 미친 양꼬치 집하고. 자, 마음에 드시는 거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 선물을 받고 싶으신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쫙 적어서 어디로? 샵 연고의 문자로 지금부터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자,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예, 역대 졸전으로 우리 대한민국 팬들의 마음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있는데 이 감독 이름이 뭡니까? 1번 홍명보, 2번 홍금보. 모르면 1번 쓰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쫙 발표해 드릴게요.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바다의 여인.

아, 사흘과 5월 노래 좋네요. 바다의 여인아. 네. 귀에 아주 쏙쏙 들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가사가 이렇게 쏙쏙 들어온 옛날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뭐 1번이죠, 항상. 1번 홍명보입니다. 1번 홍명보. 첫 번째 당첨자는 2495번님 축하해요. 정답 홍명보예요. 답답한 경기였고요. 경기력이 일본에 뒤처진 것도 가슴에 아프고요. 남양주 고기 뷔페 세트 부탁해요.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아서 고기가 필요합니다. 네, 2495번님께 남양주시 하는 말 하는 꼴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거는 저 집으로 배달되는 게 아닌데 2495번님 네, 직접 가셔야 됩니다. 아내분이 근데 아프시다니까 큰 수술을 받아서 영양 보충을 필요하다는데 아프셔서 현장까지 가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0829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 홍명보입니다. 인천 서구의 백암산대, 백암순대 2인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냉전 중인 만화님하고 같이 가서 한 그릇 뚝딱 하면서 화 풀려고 합니다. 아, 굿 아이디어시네. 0829번님,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있는 백암 장수순대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놓고 그냥 예, 대중교통위원회에서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소주 한잔 딱 하시면서 여보 화 풀자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새싹 문자 9588번님 당첨됐어요.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1번 홍명보고요. 엄마 아빠가 찐 애청자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호주에서 3년 만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당첨이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효자네요. 효자인지 효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를 위해서 네. 3년 만에 모든 가족이 돌아왔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만 돌아왔다는 건지 지금 청취자만 돌아왔다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맛집 여보세요. 저 파블로 지금 만두를 좋아하 만두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25번을 하면 사람아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인데 그걸 25번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24번이라고 그래야지.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립니다.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재밌게 노란노란 모여서 만두 드시기 바라고요. 6470번님 네, 당첨됐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만 하면 속상해요. 정답 1번 홍명보고요. 저는 줄기세포 어울리는 에센스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아이 키우느라 제 자신을 잘 못 돌아봤는데 이 선물 받으면 열심히 바르고 예뻐지고 멋진 엄마 되고 싶어요. 항상 TBS 정상화 기도하고요. 최일구 앵커 PD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나눔 사장님들도 감사하고요. 아이고 인사 많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470번님 보내드립니다.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천가연 가수가 부릅니다. 말리동 고개를 아싸!

떠나간 연인을 아련하게 생각하는 노래죠. 만리동 고개. 아, 만리동 고개 높은 데에서 쫙 보니까 옛날 애인이 생각나더라. 보고 싶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만두로 선물 받고 싶다고 하신 분, 9588, 9588님 예, 소개해드리면서 딸인지 아들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효자인지 효녀인지 모르겠더니 9588님께서 다시 문자를 보냈네요. 저 딸이고요. 호주에서 제가 돌아온 거고요. 너무 감사해요. 만두 당첨시켜줘서 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효녀시다 효녀. 저 9588 저 따님 전화 한번 연결해봐. 호주에서도 왔다고 그러니까 자 한번 좀 연결을 해보고요. 9588번님 저 어떤 아저씨가 전화 걸면은 예, 그 돈가스 PD라는 아저씨거든요. 예, 전화 한번 인터뷰 해봐요 아저씨하고. 예. 자 그 섭외는 한 섭외대로 하고 이어서 새싹 문자 8408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홍명보고요. 비봉 매기 매운탕 화성에 있는 거 받고 싶어요. 예. 왜냐? 저희 아버지와 함께 먹으러 가고 싶어요. 요즘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가장으로서 설 자리를 잃는 것 같아 가끔 기운 없어 보이실 때도 있고요. 반대로 엄마는 점점 더 기가 살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위축돼 보이는데 안쓰럽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서 매기 매운탕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아유, 네. 이분은 이제 아들이시겠네. 자, 그러면 전화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자, 나눔 선물.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 네.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아버지하고 모시고 전화, 예, 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분을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에이?
1: 아들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0: 아, 제가
1: 딸입니다.
0: 괜히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1: 네.
0: 아, 근데 이 문자 스토리 자체를 보니까,
1: 네.
0: 엄마한테 약간 소외되는 아버지가 좀 안쓰럽고 동병상련이다 그래서 같은 사나이 계열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1: 아,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0: 아이고,
1: 예.
0: 예.
1: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제가 많이 좋아해요.
0: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아빠 좋아했어요?
1: 근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라.
0: 예.
1: 엄마가 더 좋기는
0: 아,
1: 해요.
0: 일단 뭐, 지금 저,
1: 네.
0: 우리 따님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셔?
1: 마일리지가 나이
0: 예.
1: 말씀하시는 거죠? 저 43인 것 같아요.
0: 43? 오,
1: 네.
0: 나 33인 줄 알았는데.
1: 아, 네. 목소리가요?
0: 예.
1: 감사해요.
0: 정말 43세요?
1: 네네.
0: 다 결혼도 하셨고.
1: 갔다 왔습니다.
0: 아, 예.
1: 네.
0: 갔다 왔다?
1: 네,
0: 아, 예, 뭔
1: 갔다
0: 말씀. 알겠어요. 예,
1: 왔어요.
0: 알았어요. 그 괜히 그런 거
1: 네네.
0: 여쭤봐가지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셔?
1: 두분 동갑이시고 이제 70 되셨어요.
0: 70 되셨다?
1: 네.
0: 그러면은 원숭이 띠들이신가? 5, 6년?
1: 네, 맞아요.
0: 그죠? 저보다 4살 형님 누나네. 제가
1: 네.
0: 60이니까. 5, 6년.
1: 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정도 그림은 청취자들하고 같이 그려놓고.
1: 네.
0: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 한두 번 보니까.
1: 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래 조금 가부장적이시거든요?
0: 네.
1: 예, 성격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젊으실 때 어머니한테 바로 옆에 있는 재떨이도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한테 재떨이 좀 가져와! 막 이러시는
0: 야,
1: 스타일이었어요.
0: 폭군 네로셨구나. 네로야, 네로. 네로 왕제.
1: 예,
0: 응,
1: 그랬는데,
0: 그랬는데, 젊었을 땐 그랬는데.
1: 요즘은, 어머니가 이제 그걸 곧이곧대로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불만이 있으시면 막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0: 그렇게만 하지
1: 조금,
0: 마시고, 옆에서
1: 네.
0: 들으신다며, 예? 그 대사를 한번 인용해 보세요. 예?
1: 옆에서 듣고 계시기는
0: 아버지가
1: 하는데,
0: 뭐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쏘아붙이는지 시작.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것 좀 해줘. 이리 와서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아,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직접 해라.
0: 그 전에
1: 내가
0: 그렇게 안 하셨어요,
1: 언제까지,
0: 엄마가?
1: 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다 받으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 이거 다 하나하나 다 해줘야겠느냐. 이렇게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대요.
0: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1: 그러니까,
0: 엄마가 쿠데타를 일으키신 건데 언제부터
1: 네.
0: 그렇게 쿠데타를 시작했어요?
1: 이거 한 5, 6년 된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가고, 아버지는 그래서 이걸 적응을 아직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가뜩이나 이제 자꾸 근육도 빠지시고, 왜소해지시는데, 의기소침해 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0: 그러시겠네.
1: 네.
0: 이 얘기 들으면 엄마가 서운하지 않으실까? 딸한테?
1: 그래도 이제 아빠를 네가 이해를 잘 하는구나.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으실까?
0: 좀 딸이 그러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그죠?
1: 네, 맞아요.
0: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약간 좀
1: 네.
0: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할 때 따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엄마도 덜 미안할 것 같고.
1: 네. 좀 가운데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아버지는 저 은퇴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1: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0: 네.
1: 예, 다양한 일들을 많이
0: 사업
1: 하셨었고.
0: 주로 하셨나 봐요?
1: 네네네,
0: 그래요.
1: 사업으로 많이 하셨어요.
0: 알겠습니다.
1: 어머니가 조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0: 와, 어머니가,
1: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그런, 약간의 미안한

0: 또 있는데도 그거 잘 표현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더막 세게 하시고, 뭐, 좀
1: 그래.
0: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1: 그런 대목 들어보니까 드라마에, 뭐, KBS, ETV 주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0: 네.
1: 그, 옆에서 관찰한 바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전에는 청춘 시절엔 고압적이다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이제 4, 5년 전부터 역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0: 네.
1: 옆에서 보면은 그 결정적인 뭔가가 왜 그럴까 아빠가?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왜 길을, 꼬리를 낮추시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0: 그게
1: 나이
0: 아버지가
1: 먹어서 그런 거예요?
0: 스스로 이렇게 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예,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아, 나 양평 가서 살고 싶어 해서 그냥 갑자기 혼자 가셨거든요. 그래서 딸이 사실.
1: 거기 뭐저 주말 농장 같은 게 있어요? 전원주택?
0: 아, 그러니까 먼저 땅을 사놓으셨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농작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예, 땅을 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농작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살지 뭐라고 하셔서 참, 즉흥적이시죠. 이렇게 해서 따로 사시다가 보니까 이제, 아, 그래도 엄마의 역할이 컸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조금 그랬구나. 나도 좀 변해야겠다라고 하셔서 본인 스스로 이제 변하시기 시작한 건데,
1: 아,
0: 이제
1: 알겠어요.
0: 엄마한테는 이제 그게 또 역전의 수가 되니까 좀,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넘지 않았나 자꾸.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0: 예.
1: 어떤 변화가 왔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0: 네.
1: 양평에 이제 전에 사둔 땅에다 농막 하나 지으시고 거기 가서 이제 사신
0: 네.
1: 거야. 그죠?
0: 네.
1: 예, 별거
0: 맞아요.
1: 아닌 별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지나왔던 세월을 좀 생각을 해 보신 거고, 그죠?
0: 네.
1: 그러면서 부인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된것 같고, 예.
0: 맞아요.
1: 떨어져 있는 게 약이었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0: 예, 서로 편안해 보이시긴 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가끔 붙어 계실 때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붙어 계심 쌈나.
0: 네. 맞아요.
1: 그래요. 아주 그 따님이 유쾌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긴장 관계 있더라도 금세 풀어드릴 것 같아. 그래요. 아주 목소리도 고우시고 이 허리케인 라디오는 저 우리 따님이 언제부터 들었어요?
0: 아, 제가 이거 사실은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 네.
0: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시간대가 2시부터 4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일터로 가려고 운전을 주로 하는데,
1: 예.
0: 채널을 막 찾다가 음악이 주로 많이 나오는 채널을 찾았는데, TBS가 또 이제 사정상 그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 좋다 하고 항상 틀어놓다 보니까,
1: 네.
0: 어느 날은
1: 네.
0: 어떤 아저씨가 목소리가 되게 편안하신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잘하시고, 게스트분들도 다 똑같은 아저씨들 같은데, 다막 껄껄껄껄거리면서 막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아저씨들
0: 아, 이거
1: 나오는 거
0: 뭐야?
1: 좋아요?
0: 아, 네, 너무
1: 오늘
0: 재밌어요.
1: 저 금요일이라 자주
0: 네.
1: 들으신다니까, 출근하면서
0: 네네.
1: 들으신다니까, 이따 3시부터 금요일날 3시에 뭐 하는 거예요?
0: 그거, 아,
1: 힘든 싱어. 애들은
0: 아,
1: 가라.
0: 맞아, 힘든 싱어. 그것도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1: 애들은 가라, 실버돌
0: 힘든 싱어를.
1: 힘든 싱어. 거의
0: 네.
1: 아저씨 2명 나와요.
0: 아,
1: 오늘도.
0: 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1: 그래요.
0: 저번에 그게 재밌었어요. 그,
1: 뭐요?
0: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서, 다른 채널, 다른 방송들은 뭐, 축구 전문가, 뭐, 해설, 막, 이런 분들 모셔서 하는데, 우리는 조기 축구 회원들 인터뷰한다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1: 아이고, 참. 재밌게 들어주셨다니까 고맙고, 또 인터뷰 참여해 주셨던 조기 축계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은
0: 네.
1: 제대로 된 방송 콘텐츠라면 그렇게만 안 되죠. 전문가한테 직접 고견을 들어봐야
0: 네.
1: 되는데,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0: 편하지는
1: 고맙네.
0: 하지만, 아,
1: 고마워.
0: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우리 저 동생 저복 받을 거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요즘에서 마치고, 여기
0: 네.
1: 아버지 애창곡 뭐 알아요? 저 파블로 PD가 신청곡 받아보라는데. 예?
0: 아버지,
1: 아버지
0: 저랑
1: 소주
0: 똑같이,
1: 한잔 하면 뭐
0: 네.
1: 부르는 노래 뭐 노래방 같은 데나 집에서.
0: 아버지, 나훈아를, 저도 나훈아 좋아하고, 아버지도 나훈아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1: 나오나 뭐?
0: 나훈아님 노래 정말
1: 아무거나?
0: 많은데, 그냥, 해변의 여인을 좋아하세요.
1: 해변에 한번 해봐요.

0: 아이 좋습니다.
1: 머리카락 사이로.
0: 아싸! 한번 더.
1: 황혼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
0: 아 눈물 날라 그래.
1: 아이고.
0: 눈물 날라 그래. 고마워요.
1: 네, 아나운서님 화이팅.
0: 화이팅.
1: 머니케어 화이팅.
0: 화이팅.

네. 자, 따님 청취자님 신청곡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2부 이쯤에서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 3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할 거예요. 차만 타면 오는데 왜안 오냐? 남산 씨가 오늘 4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아니고 도전자는요. 여성 도전자라고 하네요. 이음은 신소문시래입니다. 나가서 저 인사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313님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네요.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김충훈이 부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올림픽대교에서 잠실 철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고 뒤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인데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는 이미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려서 청담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최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고덕터널 안에서 차량이 뒤집힌 사고가 있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1차로로만 겨우 통행이 되고 있어서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동수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최혜영이 부릅니다. 물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랑 이 노래군요. 네, 최혜영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당첨자 2647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화물맨입니다. 근데 요즘 일이 없어갖고 집에 돈도 못 갖다 줘서요. 잔소리 안 하는 집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먹을 자격도 없고요. 왜 이렇게 자책을 하셔? 오란다 강정 세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2647님, 속이 타들어가시네. 돈도 못 갖다 주고 있는데, 그래도 만화님께서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강정 세트를 아주머니한테, 부인한테 드리고 싶다. 좋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2647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 힘내세요. 예. 2395번님 당첨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스포츠가 이거 생활의 활력소인데 말입니다. 길을 꺾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작전동에 사는데 집사람과 회식으로 뒤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인천 서구 순댓국 좀 받고 싶어요. 예. 정답 1번 홍명보 이렇게 쓰셨습니다. 2395님께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근처에 배감 장수순대 있는 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여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사진으로도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셨는데, 아, 국물이 뭐가 예술 같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선수들은. 아, 이 순댓국이 맛있다. 맛없을 것 같다. 딱 보니까 아주 사진 한 장만 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잠시 후에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남산씨. 왔어요, 남산씨? 밖에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아주 소문이 무성한 도전자인데요. 실버들 신소문 여자 가수분이 나옵니다. 신소문 씨하고는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유튜브 시민의 방송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 여러분의 응원 문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서 실버돌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최영철이 부릅니다. 내가 이러려고.

0: 중일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1: 힘든 싱어
2: 여보세요 실버돌 듣고 가요 실버돌
1: 힘든 싱어
3: 여보세요 이제 안 꼈어
0: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아니 감독이 제대로 좀 조련을 해서 생방에 임해야지.
2: 아니 우리 새로 오신 그 신소문 씨는 그렇다고 치는데 네. 남산 씨는 지금 한지가 지금 뭐 두 달 됐는데 네. 저분 상태가 아직도 나아지질 않네. 아 나 아주 미치겠네 지금.
0: 한 번만 더 해볼까?
4: 날씨가.
2: 한 번만 더 해보죠. 예.
0: 자 내가 애들은 가라부터 예. 할게. 애들은 가라.
2: 실버돌
3: 힘든 싱어. 그렇지.
0: 나 60 넘어가도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만 나옵니다. 보조 MC계 태수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5: 나 떨고 있니?
0: 더듬니 너.
5: 나 태수야.
0: 태수냐.
2: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남진 성대모사의 달인 남산 씨가 장돌이, 야인시대 장돌이 양지호 씨를 물리치고 실버돌 힘든 싱어 3승에 성공했어요.
4: 아, 그렇습니다.
0: 네. 아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4: 아, 주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 난리가 났다.
4: 예. 남산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다.
0: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2: 어떻게 지입으로 저렇게 얘기할까?
0: 자, 태발 씨, 지난 대결에서는 뭐 거의 입담 대결이었어요. 예. 네. 그때는 어땠어요? 예?
2: 아, 그러니까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일단 그 남산 씨하고 우리 장도리 씨하고 양지호 씨, 예. 아, 입담 대결이 장난이 아니었고 네. 오늘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남산 씨가
4: 네.
2: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신소문 씨 여성분인 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4: 예.
2: 어떻게 입을 오는 게 오늘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4: 아, 오늘 처음 뵀는데요.
0: 예.
4: 그 이미저 선생님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2: 아니 구강 구조도 좀 비슷하셔야
4: 아, 그렇죠,
2: 사실.
4: 예.
0: 그러네 정말.
4: 원래 예. 잘 하시려면 예. 눈이 이렇게 좀 부리부리하고 또 광대뼈가 나와야 됩니다.
2: 근데 남산 씨 오늘 유난히 제가 뵈니까
4: 예, 예.
2: 머리 숱이요?
4: 예, 예.
2: 엄청 뭐, 양호하시고 많으셔 보이는데.
0: 진짜 20대 청춘 같아.
4: 아, 저도 옛날에 좀 몇 년 전에 네. 탈모가 와가지고 이 가운데가 다 머리가 빠졌었어요. 아.
0: 가발이에요, 그러면?
4: 아니, 가발은 아니고요. 네. 제 머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가수를 이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신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대치동에 가서
0: 네.
4: 그 상담을 받고
0: 네.
4: 뒤에 모팔 떠가지고

0: 앞에다가
1: 뭘까요?
0: 모판.
2: 모판.
0: 이식 수술, 모판. 이식을 한 거죠.
3: 모판. 모판이라요? 나는 뭐죠.
2: 모내기
0: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모판이라고 해요, 거기서도요.
1: 털모자?
0: 털모를, 네. 모판을 떠가지고 네. 앞에다 심었죠. 제가 원래 M자거든요. 어.
1: 그래서 아, 이제 처음 알았네?
0: 아, 예.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좋았는데, 네. 그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하던 차에, 네.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네. 그 머리가 지금 없어요, 위에가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인터넷 쳐다보고, 어디 가서 문의해가지고 병원 가서 처방받은 약을 하나씩 먹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머리를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기해가지고 상담을 네. 받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머릿결도 두꺼워지고, 네. 머리도 나고, 빠지지도 굵어지고, 않고, 굵어지고. 그래서
1: 정말요?
0: 지금. 아, 제가 얘기하는.
1: 아, 그런 약이 있으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약이지.
2: 그런데.
1: 아, 이게 네. 김태발 씨, 예. 이거 끝나고 한번 그 좀 메모 좀 해달라고 그래.
2: 여기 지금 저 대빵 예? 보이죠?
0: 아니, 한쪽에 뭐, 무슨 저기 뭐 개가 무릎뜬 거. 아니 머리가 그 모양이 됐어요.
2: 아니 그 모양이라뇨. 저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0: 아니 모자 쓸 땐 모르겠는데 벗으니까 심각하네요.
2: 아 근데 남사님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뭐뭐 네. 뭐 다들 성인이시니까 그 약을 먹어서 머리 털이 더 강해지고 그런다면은 예. 또 한쪽을 또 포기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괜찮습니까?
0: 아,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 그 예. 모를 안 뜨고 모팔을 안 뜨고 예. 그냥 그 심는 게 있어요. 그냥.
1: 아 이거 예. 아저씨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만 예. 떨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1: 아 지금 진행을 해야지.
2: 나는 머리도 안 좋지 뭐 이거저거 상태가 다 안 좋은데 지금.
1: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런 남산 씨가 오늘 사승에 도전하는데 네. 이 사승을 그냥 내가 냅둘 수가 없다.
2: 그치.
1: 새로운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무성한 도전자 소문 신소문 씨 김태발 씨 소개하세요.
2: 자 1989년도 MBC 주부가요 열창에서 두 번의 장려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며 가수의 꿈을 펼쳐나가던 중
1: 정말?
2: 고된 시련의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쭉 무사히 가수로 살아가는 실버돌 힘든 싱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태발 씨, 네. 살살해 머리카락 빠져.
2: 더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자 현재는 인생을 즐기며 경기도 시흥에서 음악실인 시흥 아트홀 맞습니까?
4: 네네 맞습니다. 네,
2: 그 개관도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시고 지역봉사도 하시고 등등등등등등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요 본명이 신서연이에요. 신서연인데
1: 본명은 신서연이시고 네, 네.
2: 이름은 이쁘신데 뭔가 또 소문을 좀 많이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신소문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1: 저기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1: 바람이 아니고 바람.
2: 바람으로. 코로나도 오고 6년째 유튜브 신소문TV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신 이름처럼 소문 무성한 가수 신소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김태발 씨가 이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드리는데 신소문 씨 정말 네,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소문을 내야 해서 이름을 신소문으로 네네. 예명을 바꾸셨다고?
4: 네네. 이름은 이쁜데 진짜 금방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 아, 신서연으로 활동할 때는?
4: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노래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아이, 소문을 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전국 노래자랑 신소문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1: 혼자서 해보시니까?
4: 해봤죠. 해보고 보니까 소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1: 예.
4: 그래서 저 혼자 가수는 들어가서 보면은 소문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1: 예. 어디 고향이 저짝이신 것 같아?
4: 저짝이에요.
1: 저짝 어디요?
4: 저짝 강진이에요.
2: 아 강진이구만. 아 솔찬이.
4: 네.
1: 남산 씨는 어디요?
0: 저는 그 양반의 고향.
1: 충청도라 그랬지?
0: 예예 예, 대전이요.
1: 대전.
4: 아, 그러시구나. 아. 오늘 저 표지말을 좀 쓰려고.
1: 강진이라 그래요. 강진. 예.
4: 그래도 나온가요? 제가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1: 아이고 괜찮아요.
4: 괜찮을까?
2: 조심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다 들려요 지금.
1: 자 그러면 네. 예 실버돌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자 신소문 씨 할 거예요. 시작.
4: 네. 저는 당신은 나의 첫사랑으로

0: 누구나 다 첫사랑 갖고 있잖아요.
1: 그쵸.
0: 저도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1: 잘한.
0: 네. 돌아와 옆 사랑의 황소른 선생님의 첫사랑이시기도 하답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 너무 좋아서 선생님 져주세요 해서 지금까지 당신은 나의 첫사랑을 애달프게 첫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예.
2: 자, 노래 조금만 들어볼게요. 예.
3: 샘솟는 그 추억을 잊을 수 없어.
1: 아, 좋은데? 딕션도 좋고. 아, 좋습니다.
2: 자, 우리 신소무님, 이게 아까 좀 낯익은 분 작곡가 선생님 이름이
1: 황선우 씨라고 그랬어요.
0: 네,
1: 돌아와 부산항에 작곡하신
0: 네, 황선우 작곡가
1: 이 곡이 지금 네, 네. 신소무 씨의 당신은 나의 첫사랑 이게 언제 시작된 노래입니까?
0: 아, 23년도 발표됐어요.
1: 이번 3년 전에 황선우 선생님이 지금
0: 연세가
1: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0: 예, 활동 얼마나 저보다 더 걸음 빨라요.
1: 오,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0: 예, 연세가 86.
1: 근데 건강하게 걸음 빠르시고
0: 건강하시고.
1: 예. 황선우 선생님 혹시 지금 여기 저 제자인 신소문 씨 나온 데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십니까?
0: 혹시 지금 작곡을 하고 계신지 노래를 또 작곡 또 티칭하고 계신지 네. 모르겠지. 오늘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1: 아, 팀에 서리
0: 텐나게 나온. 그래 하셨어요.
1: 저기 황선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최일구 앵커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한번 좀 방문 좀 해주세요.
2: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구 앵디 좀 이게 말씀을 나누다가요. 가끔씩 우리 남산 씨 한번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말을 못해서 불안불안해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좀 기다리세요.
4: 저는 말을 못하면 경련이라고.
2: 알았어, 기다려요, 좀, 제발.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 중에 신소문님이 아직 첫사랑을 못 이루면서 기다리면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0: 네.
2: 혹시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건 아니죠?
0: 혼자 살고 있어요.
1: 어머.
4: 혼자 사는데
1: 그런 거 왜 물어봐?
2: 아니 첫사랑을 아직도 기다리신다고 해가지고
0: 네.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1: 누가
0: 가슴에 간직.
2: 그럼 두 번째든 세 번째랑 만났으면 될 거 아니에요?
1: 자 여기까지 신서문 씨 프로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남산 씨가 소개를 해야 되나 어떤 거지? 4승 도전 챔피언 남산 씨 소개해 주세요.
4: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수 이름 남산입니다.
2: 좀 딴 걸로 바꿔봐요, 좀 제발.
4: 애국가에도 나오는데 사망 탐험 오는 내가 국민가요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국민가수로 등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그 대사를 다 외웠어요, 우리가.
4: 아, 예, 예. 네. 이 말이라는 건 짧고 핵심 있는 걸로 그게 화술론이거든요. 네.
2: 아 이제 화술까지 나와요. 네.
4: 학교에서 배웠어요.
1: 네. 아니, 근데 아까 저 시작하기 전에 남산 씨 저 연두색 자켓 있잖아.
2: 네.
1: 너무 눈부셔. 멋있어.
4: 아 예예. 예.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1: 아니 그래서 한번 입어봤더니 저한테는 너무 작아. 네.
4: 아니 큰 걸로 제가
2: 오늘 낮에 2시에 재판 못 봤어요? 뭐 거북이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잡혀가는 판에 지금 아니, 선물을 막.
4: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1: 그게 선물이야. 그게.
2: 아, 그런 거 안 돼. 최일구엔 거두고 받고 곧 재판 사다도 있어.
1: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분 도전자 네, 또 챔피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발 씨가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고.
2: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으로 오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0951로 50원. 유료 문자 샵 0951고요.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신소문, 2번 신소문 이렇게 이름이나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자, 첫 라운드 하겠습니다. 도전자부터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신소문 씨, 아까 무슨 노래였죠?
0: 당신은 네. 나의 첫사랑.
1: 자,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네. 신소문 씨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첫사랑. 2번 신소문 문자, 응원 문자 받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아주 다소곳하게 어떻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셔가지고요. 마치 그 소녀처럼 네. 소녀 감성으로 노래를 포즈도 하시고 자리에 이제 앉아주세요. 네, 잘 들었어요. 자, 김태발 씨 문자 소개해 주십시오.
1: 1232님께서 아이고 저 고향 옆이네요. 신서연 아주 잘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수 이름으로는 신소문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강진 반갑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분이 지금 거의 장명하시는 분 같은데요. 이름이 아주 좋다고.
2: 아, 감사합니다. 예.
0: 강진. 네. 네. 강진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산 선생 네, 네. 유배지가 있는 네, 곳이고 네. 다산 초당도 있고 네. 사이제라는 데도 있고 네. 가보셨겠죠 당연히.
2: 저는 그쪽에 살긴 했지만 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0: 아직 못 가보셨구나.
2: 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고향 그 사투리를 못 고치고.
0: 아니 그러니까 다산 초당은 당연히 가보셨냐?
2: 못 이제. 가봤어요.
0: 아 여태
2: 못 가봤어요. 네, 원래 가까이 있는데 못 가잖아요. 다 지역으로만.
0: 그렇지 그렇지. 여 서울 사람도 남산 자 케이블카 못 타니까.
2: 맞아요.
3: 저는 남산을 매일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예.
0: 저 신소문 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3: 아니 남산 얘기 나올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아이고 진행자가 물어봐야 이래.
3: 말을 못 하게 하네.
0: 그러면 고향은 강진 씨고 가수 강진 씨는 잘 아세요?
2: 아, 잘 모르지만 그쪽 지역의 가수님이라고.
0: 아 강진 씨가?
2: 예, 네, 영암. 영암이에요. 네, 네.
0: 영암.
2: 강진 하춘아 우리 선배님도 영암.
0: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1: 안정우 TV님께서 신소문 가수 어유 더 이뻐졌다.
0: 이분은 아시나인가 봐. 네?
2: 아 예.
0: 안정우 TV님을 아세요?
2: 예전에 저 매니저도 해주셨어요.
1: 아 진짜요?
2: 네네. 이달이 오기까지 정말로 네. 많이. 예, 네, 고생이
1: 그 유튜브 네. 지금 신소문 TV는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2: 저기 한 6년 됐습니다.
1: 오래되셨네. 네.
2: 코로나 와가지고 노래를 네. 하고 싶고 무대는 없잖아요.
1: 아이고.
2: 네.
0: 가입자는 몇 분 정도 돼요?
2: 저는 거기 그다지 신경은 안 썼어요. 한 6천 명 좀 안 됩니다.
0: 오, 대단하네. 6천 명이면. 대단하십니다. 네. 네.
1: 7314님께서 신소문 내공이 느껴지고 목소리도 차분하게 가사 전달도 깊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1232님께서 가사와 멜로디가 가슴에 와닿아 60대의 희망꽃입니다. 라고
0: 60대, 60대 감성으로 옛날 생각을 해보면서 불러보면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당신은 나의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못 잊고 있는 거잖아요. 네,
2: 그 첫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발 보시고 좀 전화 주셔도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한 번도 그렇게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네. 3765님, 8392님, 5400번님, 0323님 등등등.
0: 오늘 뭐 응원 문자 많이 오네. 그다음에 가수 김은희 인생길님은 와 눈물 나게 잘했다. 또 이렇게 해주고. 저기 남선 씨.
3: 예, 예.
0: 이렇게 응원 문자 도전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 불안하지 않아요?
3: 뭐 불안하지 않고요. 네. 원래 처음 출연 분들은 네. 그 전국 8도에다 다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겁니다. 그건 뭐 순리적인 일이기
1: 근데
3: 때문에.
1: 근데 불안하지는 않으신데 왜 자꾸 다리를 떨고 손을 막.
3: 저는 원래 가만히 있으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0: 자, 그럼 이제 남산 씨 무대 본인 노래. 그 유명한 국민가요가 되기까지 불러낼 차만 타면 오는데 듣겠습니다. 박수 1번 남산입니다. 자, 탭댄스 나

보세요. 그 내가 하는 거야.

0: 자. 이제 뭐 남편 씨가 이제 뭐 고정 게스트 같아.
1: 거의 뭐 여유 있게.
0: 이제 뭐 탭댄스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고.
1: 자기가 남진인 줄 알아요 지금 분위기.
0: 그 자기가 MC까지 다 하려고. 저를, 여보세요. 예, 예. 그 중간에 하다가 자기 뭐야 홍보까지 하고 그래.
2: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래도 예. 하고 멘트도 하고 네.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지나면서 네. 즐겁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0: 어디세요?
2: 뭐 노래교실도 가고. 그런 그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준비돼 있어요.
1: 그거를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2: 여보세요. 많이 숙치니까 물어보죠. 뭔 팔을 못하게 하네.
1: 노래 교실에서 하세요.
0: 아이고.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일단 그 탭 댄스가 깜찍하시다고 그리고 오 팬더님이 차만 타면 그 뭐라고요? 차만 타면 뭐라고?
2: 오는데
1: 뭐가 와요? 뭐가 오냐고 묻는데.
2: 아, 차만 타면 모든 분이 올 수 있고 연인 네. 올 수 있고 어머니도 올 수 있고 친구도 올 수 있고 옆집 아저씨도 올 수 있고 옆집
0: 저 양반 저기 엄영수 씨다는
1: 엄영수야 뭐 나를 아껴주시고 고마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2: 그런 색깔이 아니고 저는 네. 나름대로 독특한 또 캐릭터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거기다 네. 붙이면 안 됩니다.
1: 존중합니다. 네. 네. 봉현윤님께서 이렇게 서울 그 TBS에서 자주 나오니까 조만간 국민 가요가 될 듯합니다. 남산 씨 아주 지 노래방 안방처럼 노시네요. 이렇게.
2: 아 원래 제가 또 어디 가든지 제 무대로 만듭니다. 제가.
1: 네, 예. 홍세환님께서
0: 예. 자꾸 발 붙이지 마. 시간 봐.
1: 미안해요. 나 자꾸 말려 들어가. 아, 나 댓글을 들어. 홍세환님께서 남산님은 남산을 업고 다니시죠 하시면서 1번 적어주셨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네. 남산의 정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1: 근데 그 송대관 씨 노래 중에 그 네. 남산 씨 노래랑 좀 비슷한 게 있던데.
2: 그 조동선 선생님 곡 중에 네. 제 노래하고 송대관 선배님의 네. 그 차만 타면 가는 데가 있어요.
1: 아, 차만 타면 갑니까?
2: 예, 네, 가는 데고 저는 오는 데고. 예, 네, 그 같은 작사, 작곡가 선생님이신데요.
1: 아, 진짜로?
2: 예. 네. 그걸 발표하셨는데 그것을 모티브를 살려서
1: 그럼 그 노래는 차만 타면 가는데 뭐 이럽니까?
2: 여보세요.
1: 뭘 보세요?
2: 왜 남의 노래를 바꿉니까? 오는 데라니까. 가는 데는 이별이고 오는 데는 희망.
0: 아, 됐어 됐어. 그만하셔. 자.
1: 아, 나봐요 좀. 멜로디가 다르냐고요 이거.
2: 아, 다르죠.
1: 아, 달라요?
0: 아니, 되시죠. 그만들 하셔. 자 이제 1라운드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라운드 마쳤는데 우리 신소문 씨 어떠셨어요? 네네.
3: 아, 너무 멋지고요. 네. 자, 우리 그 남산 가수님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근데 실물 보니까 너무 멋진데요.
2: 아유. 제가 신소문 가수님을, 네. 제가 저 가수 이름을 지금 다른 뜬소문으로 해요.
3: 아니,
2: 더 확실히 각이
0: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머라고.
3: 노래가 있잖아요. 뜬소문.
0: 유머야, 지금 유머?
3: 신소문. 그래서 아니, 소문보다. 차만 타고 가는데. 네.
2: 여보세요, 오는 데입니다.
3: 그러니까 가는데 오는 데인데, 오는데. 가,
2: 네. 제대로 가요.
3: 첫사랑도 올 수 있을까요?
2: 아, 당연히 오죠. 첫사랑.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요.
3: 아, 첫사랑 기다려 이렇게 사가버렸어요.
1: 남사님은 혹시 혼자 사시진 않죠?
2: 여보세요.
1: 뭘 보세요?
2: 집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남의 솔로로 만들어요, 지금을.
0: 자.
1: 아니, 여기까지는 잘 어떻게 해보려고.
0: 아, 조용히 들어가세요. 자, 이제 2라운드 바로 갑니다. 이제 네. 2라운드는 다른 가수 노래 부른 거예요, 아시죠?
3: 네네. 네.
0: 신소문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3: 저는 그 너무합니다를 굉장히 애창을 하고 있지만, 김수희, 이 노래 할 때마다.
0: 김수희 너무합니다.
3: 네, 물이 나와요.
0: 그 첫사랑 때문에?
3: 우리 가버린 남편 때문에.
0: 예?
1: 아, 뭐가 있긴 있었구나.
3: 하늘나라로
0: 가.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유, 웃는 모든 자는 아유, 죄송합니다. 에. 자, 그러면 네. 신선문 씨 두 번째 노래입니다. 2번 신선문 씨, 김수희. 너무합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2번 신선문.

0: 정말 잘 부르시네. 예.
1: 어서 앉으세요, 이제.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누가 김수희 씨가 이거 온 줄 알았어요.
2: 예, 예, 예.
1: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서울 나그네님께서 와 미치게 잘 부르시네요. 너무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너무하게 너무합니다를 너무 잘 불렀대.
3: 네.
2: 남사님,
4: 예예. 예.
2: 저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눈빛이 되게 흔들리시거든요, 많이.
4: 제가요?
2: 네, 많이 흔들려요.
4: 그래서 원래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2: 자, 모닝님께서 신소문 가수님 기립박수 드립니다. 최고 해주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그리고 남산 씨, 그 일단 노래가 신소문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합니까?
4: 그 보이스칼라하고 창법 자체가 폭발적이고.
1: 여보세요.
4: 네.
1: 폭발이 아니고 폭발.
4: 폭발.
1: 빨.
4: 폭발이나 그래? 발이나 그냥 넘어가세요.
1: 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4: 어쨌든
1: 방송에서 이렇게 하니까.
2: 나는 그 얘기 10년째
4: 그
2: 듣고 있어요.
4: 네. 그
1: 폭발적이라고 다시 한번은.
4: 빨.
1: 그렇지, 그렇지. 경험을 해야 돼.
4: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폭발적이라고 했어요.
1: 아까 폭발이라고 그랬거든요.
4: 넘어가세요.
1: 폭발적이었다.
3: 감사합니다.
4: 어쨌든 너무 훌륭하신 가수님을 같이 방송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1: 오늘 어때요? 이제 한 곡 남았는데.
4: 예, 예.
1: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승부를 정할까요? 아니면 한 더
4: 남자가
1: 불러볼래요?
4: 한번 칼을 뺐으면 네. 모를 잘려야지 무슨 그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 그러면 저 네. 무슨 곡 준비하셨어요?
4: 저는 이제 상사화를.
1: 상사화?
4: 예.
1: 상사화.
4: 꽃.
1: 남진 선생의 예, 예, 예, 상사화.
4: 예, 예.
1: 아, 상사화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4: 상사는 그 꽃 이름인데요.
1: 무슨
4: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 상사병?
4: 예, 예.
1: 서로를 꽃, 생각한다는 꽃이
4: 제가 상사병 오늘 오기 전에 그 작사가 네. 선생님이 그 김병헌 선생님이시거든요.
1: 네.
4: 그분이 작사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려다가 네. 통화했는데 제가 그걸 못 물어봤어요. 네, 바쁘시다고
2: 저기 해서. 자세한 건 이메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4: 아하. 예, 예. 물어보길래 이메일 드릴게요.
1: 자. 오늘의 챔피언 과연 4승을 거둘 건지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 자켓만 연두색으로 멋지게 입으셨는지 아니면 노래 실력도 연두색만큼 좋은지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남진의 상사와 남산 씨 1번입니다. 박수. 오, 포즈까지 나와. 야, 남진 나왔네. 이쪽에 김수희 나왔는데 여기는 남진 나왔어.

인연이라 그늘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보내고

0: 네, 상이라와. 예. 오늘 어떻게 보면 2라운드는 김수희 대 남진의 대결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김태발 씨?
1: 예,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셔요.
0: 예, 진짜 리틀 남진이야. 지금 저, 이 상사와 노랫말이 참 예술이네. 모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아.
2: 작사의 신, 김병우 선생님, 안동역에서. 작사하신 제 노래 중에 이제.
0: 진성의 안동역에서?
2: 예, 예, 예.
0: 바람에.
2: 삼각관계도 있고요. 찬찬찬.
0: 오.
2: 그 수많은 톡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선배님. 그
0: 상사화를 작사하신 분이다고요?
2: 아,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남산 씨한테는 어떤
2: 저는 곡 미스나 저... 문산역 두 곡 받았죠. 미스리도 아니라.
0: 미스 뭐야?
2: 미스나. 첫사랑. 미스나 곡을.
0: 성이 나 씨예요?
2: 나 씨가 첫사랑이었는데.
0: 네, 미스나.
2: 예, 제가 작사를 했고, 선생님 작곡을 붙였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상사와의 작사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몇 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면 통역 좀 해주세요, 옆에서.
1: 네, 상사가의 작사가가 저분 남산 씨도 곡을 줬대요.
0: 그러니까 작사를 줘야지, 왜 작곡을 줘?
2: 그 선생님은 작사, 작곡 다 하십니다.
0: 하이브리드 하십니다.
2: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오, 하이브리드.
2: 하이브리드.
0: 괜찮았어?
1: 야, 괜찮았어. 허를 찔렸나, 지금.
2: 말도 안 되지.
0: 여보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기는.
1: 저기요. 저기. 이러다가 두 분 뭐 진행하겠어요?
0: 아, 빨리 저 문자 소개시켜. 시간 없어.
1: 자, 수호천사님께서 남산 가수님은 얼굴과 손으로 노래를 같이 하네요 하시면서 1번 남산.
0: 바디랭귀지가 끝내주

0: 있습니다.
1: 그리고 네. 서울 나그네님께서 배 나온 사람 보고 배가 남산만하다 하고 하는데 남산 가수님은 어유 홀쭉이네요.
2: 노래만해도 그
0: 남산은 나야. 어딨어 남산? 어,
1: 거의 한라산이야 그쪽은. 0529님께서 인생을 절반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지 뭔가 이야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실버돌이 진짜 멋진데. 진짜.
3: 트로트는 네. 연륜이 녹아나야 네.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일구행디가 할게요. 일구행디가 할게요. 그거 네, 제발. 예. 예. 3348님께서 TV로 시청 중이신데요. 남산 씨 어, 그 감정에 예. 빠져들었어요.
0: 네. 좋습니다.
3: 그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네.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장민호 씨도 불렀고.
0: 아니, 여보세요. 그냥 빨리 문자만 어. 소개하라고 저 양반 얘기 못하게.
1: 어, 문자만 다
0: 자꾸 눈찌끄찌끄하니까 막 얘기를 하시잖아.
1: 7054님께서 남산 가수님 노래를 듣다가 양배추를 아이고 너무 삶았어요. 아유 애절하게 너무 잘 부시네. 남산 한 표.
3: 아 고맙습니다.
1: 알았어 아무 말 하지 마요. 예.
3: 네, 아니 양배추
0: 여기까지
3: 버리고.
0: 자 1, 2라운드 다 마쳤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셔서 박수 한번 칩시다.
1: 우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신소민 씨 이제 저희가 다 60 넘은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거든.
1: 네. 네 여기 저희
0: 실버들 힘 뭐. 네.
1: 저희 다 60이 넘었다고요.
0: 난 아니라 아니라고 그랬라 그랬지.
1: 아 저도
0: 너도 60 넘었어 이제.
3: 예선 탈락입니다. 예선 탈락.
0: 아니 얘도 한가위역을 해가.
1: 아니, 만으로는 아니에요.
0: 아직 한 두 달 남았냐?
1: 네. 네.
0: 어땠어요 오늘 실버들 처음 나오셔가지고.
4: 너무 좋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최일구 오빠님의
0: 네.
4: 월세 아니면 전세 방패.
0: 인생 뭐 있니? 인생 뭐 있니?
4: 앞으로 인생 뭐 있어?
0: 예.
4: 네, 인생 뭐 있니?
0: 그렇죠.
4: 저도 앞으로 많이 불러드릴 것 같고요.
0: 아, 많이 불러주십시오.
4: 어이, 그럼요. 이번에
0: 아니 여기... 그러면 약속을 해요. 오늘 만약에 첫 승을 저 남산 아저씨를
4: 아, 사정없이
0: 이겨가지고 만약에
4: 제가...
0: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4: 그렇죠.
0: 2승에 만약에 도전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인생 네. 뭐 있니?
4: 인생 보이냐 그렇죠. 저희
0: 그러면 뭐 오늘 승부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뭐.
1: 그렇죠.
3: 아니 선생님
0: 남자 씨 먼저
3: 보기 좀
0: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4: 웬만하면 양보하시오.
1: 네. 아, 예. 네. 그러셨죠. 그러셔.
0: 그러셔. 네.
3: 내가 양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 아니요.
3: 청취자분들께서
1: 아니요. 저기요.
0: 아,
4: 우리 청취자님
0: 아니 청취자 여러분은 네. 다 알고 계시니까.
1: 남산 씨가 네. 양보하시면 돼요. 뭘 안 돼요.
3: 여보세요. 양보를 할게 따르지 뭘 양보를 하는지.
0: 자, 지금 저 밖에서 열심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최후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실버들 힘든 싱어. 오늘 남산대 신소문 누가 이겼어요? 자, 힘트 발치.
2: 자, 밖에서도 아주 힘들게 채점을 합산을 하신 것 같아요.
1: 어, 지금 동접자가 네. 173명까지 올라왔어. 끝나가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야, 네.
2: 자, 오늘의 우승은
1: 누굽니까?
2: 와, 와, 와, 남산!
3: 축하합니다.
4: 아니, 오늘 저기 뜬소문
1: 차만 타면 오는데
4: 신소문
1: 축하합니다. 자, 아니, 소감 좀.
4: 자,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 신소문 가수님도 훌륭하신데 같이 이렇게 방송에 너무 영광스럽고
3: 저도
4: 고맙습니다.
1: 네. 자, 신소문 씨도 아깝게 네. 우승은 놓쳤습니다만 다음에 해자부활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리는 걸로
3: 네네,
1: 하고
3: 감사합니다.
1: 짤막하게 청취자들한테요.
3: 네, 우리 바쁜 와중에도 신소문이 응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3: 사랑합니다.
1: 거기까지 예. 듣고요.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산 씨, 신소문 씨 감사하고요.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양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가양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힙니다. 최종 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고덕터널 안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 처리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견인작업으로 잠깐 동안씩 전면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안한 분기점에서부터 8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마곡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있고 강촌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있습니다. 서울방면 설악 일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1: 시아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저희가 방송을 들으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저희 방송이 격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그렇고 이제 시아님도 그렇고 꽤나 바쁜 일정 중에 있는데 그런 일정 중에 어떻게 또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되게 좋은 독립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남태령도 보고 이반리 장만옥도 보고 여름의 카메라를 저는 전주국제영화제 때 봤었는데 이 영화도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독립영화들이 개봉하는 시기가 이제 여름 간절기도 아니죠.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영화들이 다 뭔가 개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되게 형형색색한 영화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개봉하는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감독님과 주인공님을 모신 이 영화가 되게 이 계절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 이야기하면서 들어볼 생각인데요. 오늘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현진식 감독님 그리고 무용가 고아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네,
2: 먼저 한 분씩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가 고아라입니다. 여기 영화 출연했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3: 소리 없이 나빌레라를 연출한 현진식 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항상 저는 다큐멘터리 특히 다큐멘터리 감독님께 개봉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촬영을 계획할 때부터 촬영하는 시간도 어쨌거나 뭔가 극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촬영 시간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직접적인 비유는 어렵지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영화제에 공개되는 시점도 있고 또 그것과 또 개봉이 되는 시점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영화가 이제 아이로 비유하면 또 영화 속에 또 아드님이 나오시니까 이제 정말 바깥에 놔도 괜찮을 정도로 다 컸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3: 개봉 앞둔 소감이라고 했을 때 사실 계속 무덤덤한 척은 하고 있어요.
2: 네.
3: 별 그 마음의 동요가 없는지.

0: 네.
1: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계속 긴장되는 건 사실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개봉을 하기 전에 우선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영화제에서 할 때와 개봉할 때 느낌이 좀 사뭇 달라서
0: 네. 그러니까
1: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응원을 받는 좀
0: 네,
1: 그런
0: 네.
1: 그 힘을 어떤 받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감상평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좀 가능하면 좀 좋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개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심지어 어떨 때 좀 악의적인 편 같은 거를 만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그 예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를
0: 네.
1: 세상에 내놓는 기분 있잖아요.
0: 아,
1: 근데
0: 네.
1: 뭐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영화가 그 개봉을 해서 관객들을 많이 만나고 아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는 사실 나쁜 일을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하고 어떤 같은 심정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는 그건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기억했을 때 좀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0: 네.
1: 그 생각이 우선이에요.
0: 뭔가 저도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최대한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가 물론 뭐 다른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게 표준적인 답변이었지만 사실 내 아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게 또 약간 부모의 마음, 약간 어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라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나온 영화가 개봉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거와 이제 이전에 패럴림픽 폐막식을 포함해서 이제 안무로 이제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개봉을 앞두게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2: 아, 저는 원래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화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오래 남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찍는 동안에 저도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이제 음악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0: 네.
2: 예전과는 또 그 음악에 대한 그런 태도나 생각, 마인드 그런 게 그때는 저한테는 너무 멀고 아마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아직겠지만 이제 바다처럼 좀 아득하고
0: 네.
2: 이제 두렵고 이제 먼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가까이 다가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됐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관객들은 공연장에서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제 삶을 함께 또 이제 걸어주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영화고요. 요즘에는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춤을 만들고 있고
0: 네.
2: 또 이제 지금은 잠깐 영화인으로 이제 딴 길로 샜지만 조금 이제 가을 하반기에는 또 다음 작품도 이제 아이디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제 일상이 항상 춤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3: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플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 감독님 소개와 저희 주인공 고아라 무용가님의 인사말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요거는 좀 소개를 부탁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답변을 넘기고 싶네요. 옆에 감독님이 계신 관계로. 네. 그럼 감독님 지금 시점으로는 이제 6월 24일 이미 개봉을 한 상태인데 요 개봉 소식과 더불어서 좀 이것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은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이게 개봉을 하고 나서 제가 주변에 계신 제 영화를 응원해 주시는

0: 사실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멀티플렉스에 걸리기는 하나 그 어떤 접근이 용이한 시간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말이 길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할
2: 맞아요.
0: 때마다 좀 약간 그런
1: 네.
0: 애로사항이 있는데,
2: 독립 예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0: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 있는
1: 네.
0: 극장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편성이 그렇게
1: 네.
0: 좀 좋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예술영화의 현실이기도 한데, 뭐 이것도 뭐 딱히 독립예술영화의 현실로 또 몰고 가기에는 관객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뭐 이걸로 저희들의 불만을 가지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반 극장에서 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제목에서 뭔가 이런 내용인가라고 짐작이 드셨다면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소리 없이 뭔가 소리가 없구나. 나빌레라 춤을 추는구나. 그리고 그 춤이 약간 발레 같은 느낌이겠구나. 네,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 씨를 통해 어떤 음악의 존재 이유, 우리는 음악을 왜 듣고 있고 이 세상에 음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근데 영화 안에서 그 질문을 막 신박하게 던지고 받고 한다기보다 영화 안에서 고아라 씨가 어떤 음악에 대해 무언가 좀 탐구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각자 어떤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여지들, 이런 것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획된 영화입니다.
1: 저는 그러면 제작 과정에서 이 영화 속첫 장면 말고 아라님과 감독님이 만난 그첫 장면이 궁금한데요. 그 카메라 밖에서 어떻게 아라님을 알게 되셨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 아라님은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무대가 훨씬 익숙하실 것 같은데 처음 다큐멘터리 제의 받으시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지금 이 영화 앞 앞에 작업했던 영화 개봉을 마치고 이제 어떤 차기작을 계획을 세우면서 앞에 했던 영화도 그 장애예술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계속해서 어떤 장애예술가의 이야기는 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단체를 통해서 장애예술가들을 다양하게 취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나 받아서 할 때였어요. 근데 거기 리스트, 이제 제가 인터뷰할 리스트를 딱 보다가 고아라라는 이름이 발견됐죠. 이분 평창에서. 그러니까 그때 뭔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의 어떤 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 잡아야 된다. 딱 그게 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좀그 한쪽 귀에 심각한 난청이 있어가지고 좀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저도 또 음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항상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시작된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풀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주인공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제안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그때 무슨 느낌이었는지는 이제 얘기해 줄 거고요.
2: 맞아요.
1: 네,
2: 제안을
1: 궁금합니다.
2: 받고 어떠셨는지.
1: 네.
3: 저는 사실 감독님을 알기 전에 여러 다큐 방송을 많이 찍은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별 생각은 없었어요. 생각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하는 건데, 이번 거는 영화니까 조금은 이제 약간 또 연출이 들어가겠구나, 이제 살짝 귀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열려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무엇보다 감독님이 그때 너무 되게 까딱하게 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제 다른 일로 이제 할때 되게 좋았어요. 이제 되게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작업해도 되겠다. 예, 그때 마음이 확신이 들었고 이제.

0: 뭐 어쩐지 뭐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 담아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저도 감사했죠.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뭐 저는 물론 이제 감독님의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것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일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네.
1: 제가 모르는 감독님의 모습이 지금 막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뭐 따뜻한 감독님? 막.
2: 맞아, 따뜻하신 감독님으로
1: 네.
2: 이해했는데.
1: 아, 그런데 저는 이제 아라님께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개봉도 했고 개봉 전에도 이제 시사회를 저희가 같이 그 극장에 앉아서 봤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보통은 무대에 서거나 무대는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그딱그 순간에 보여주고 뭐 우리가 이제 녹화라는 방식은 있지만 다시 이렇게 거듭 보는 영화와는 다르게 거듭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시사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보고 이제 개봉을 해서 많은 영화관에서 또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5년의 시간, 뭐 4년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담기고 거기에 또 정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는데 그런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 게 이번에도 시사회가 이제 아라님이 제 옆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막 보는데 저도 새록새록한데 당사자는 어떨까?
0: 저는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네. 뭔가 공연이라든지, 공연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커서 또 봐요. 그러면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알고 있던 한정된 지식과, 나중에 이제 뭐 살아오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채로 그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면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온 영화도 그래요. 제가 나왔다고 해서 또 막상 보니까, 음악을, 뭐라 그러지? 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음악이 제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 음악들이 다시 들어도, 내가 저게 잘 부르는 걸까? 이렇게 아직도 물음표가 생기긴 해요, 사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타워를 향해서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 사랑의 그 마음이 담긴 노래를 이제 또 부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노래, 좀 부르는데? 이런 느낌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전혀.
2: 네.
0: 대신에, 다만, 태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절로, 저절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구나. 다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인드를 하게 되는, 생기 지켜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볼 때마다. 네.
1: 그게 보는 사람한테도 전해지는 것
2: 맞아요. 네.
0: 같아요. 맞아요.
1: 저는 이제 이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많이 좀 체험했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실제 영화를 보면서도 체험의 영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 좀 다른 소리를 저는 되게 많이 체험한 느낌이고 다른 또 어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특히 영화라는 게 다른 어떤 인물을 좀 체험해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아라님이 음악을 왜 듣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나와요. 정말 문제적 장면이라서 마지막까지 삭제를 요청했지만 삭제를 거부당한 그런 장면이기도
0: 그런
1: 한데.
0: 일이 있었구나.
2: 삭제를 요청하셨어요?
1: 몇번 요청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2: 왜
1: 제 얼굴만 좀
2: 요청하셨어요?
1: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되냐. 마지막까지 요청했지만, 네, 감독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저한텐 너무 좀 새삼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음악을 왜 들어요? 라는 게 이제 너무 제가 당연하게 생각해 하고 있었던 것을 좀 자극해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파생해서 이제 뭐 거기에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인터뷰, 그 음악을 왜 듣냐는 질문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런 아라님께는 그런 좀 그냥 춤이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좀 음악 듣는 것처럼 뭐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라님에게 춤은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춤이요? 춤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질문 초반에 이제 그냥이라는 말이 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근데 이제 춤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은 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이라는
1: 너무 말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0: 너무나 당연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냥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조차 전혀 안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무의식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예전에는 저한테는 그냥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찍고 또 태호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고 음악에 대한 그 마인드가 그리고 또 태호랑 같이 산책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고 같이 숨 쉬고 이제 그냥 정말 아까 얘기 나눴듯이 이제 당연한 네. 그 별거 아닌 순간들을 이제 그냥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많이 좋아하거나 그냥 사랑하게 될 때 누군가 물어보잖아. 너 어디가 뭐가 좋아서 만나? 왜? 왜
1: 만나? 대답 못하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1: 그냥?
0: 뭐 그냥.
2: 이유를 만드는 게 어색할 때도 있고.
0: 네. 네. 저희 신랑이 남자친구일 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오빠 내가 뭐가 좋아? 어디가 좋아?
2: 네.
0: 왜 만나? 나를 왜 만나? 이런 질문을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때 저희 신랑은 지금의 저희 신랑은 그냥.
2: 네.
0: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알겠는 게 그냥 저도 태어를 낳고 나니까 제 아들이니까 제 애니까 그냥
1: 이라는 딱, 것들이
0: 정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예전에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유 없이 터를 낳고 나서 그냥 뭐 그냥 좋은 네, 네. 시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하거든요. 네. 네.
3: 그러니까 그 문제의 인터뷰들 중에서 CIPD를 절대 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서 네. 그냥 된다는 말을 가장 찰지게 하시거든요. 아, 네, 그게 네. 빼면은 내용이 성립이 안 돼요.
1: 네. 아, 네, 잘못했다.
3: 그래서 자꾸 빼달라고 하길래 그럼 제가 그 눈에 그 테이프 붙여서 준다고 했는데 그건 더 싫다고.
2: 아니, 약간 빔의 폭로처럼
1: 미리 좀
2: 안 되죠.
1: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좀 이렇게 준비라도 해갔을 텐데 네, 네.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2: 자연스럽게 그냥 찍었군요.
1: 네, 그냥 찍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영화가 네. 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일상적이고 되게 당연한 감각들을 조금씩 건드리는 지점이 되게 오감으로 건드려요. 당연히 영화니까 시각적으로 건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걸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청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저는 스태프분들 참여하신 분들 인터뷰 들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어쨌거나 제목 이 소리 없이 나밀레라라서 나밀레라를 어떤 무용의 어떤 폭이라고 생각을 하면 날갯짓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분들이 그러니까 원래라면 카메라 뒤에 있어야 될 분들이 출연을 하면서 그리고 맨 처음에 아라님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감독님께 여쭤보잖아요. 그게 되게
1: 하이라이트죠.
2: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으로 뭔가 영화가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고 이 영화는 아무래도 뭔가 그냥이라는 말에 막 굳이 또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해.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이런 자연의 소리가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다시 본 듯한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2: 저는 뭔가 영화 속에서 이제 자연의 소리를 담는 장면들을 제가 정말 좋아.

0: 있는데 그 장면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아라님이 본격적으로 자연의 소리를 따기 전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제 파도 소리인 것 같아요. 파도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자연 속 장면들 중에 그 장면, 자연 속 장면과 그 소리를 비교적 먼저 이제 보여주신 이유가 연출적으로 전 궁금합니다.
1: 파도 소리 그리고 바다 장면이 들어갔던 거는 이 영화가 고아라 씨가 나와서 고아라 씨가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을 때 그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그 이면에는 사실 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음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아라 씨와 거의 비슷한 이유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어떤 인서트 컷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게 디테일한 요소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들이 형상화된 게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그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파도 장면인데 그 파도 장면이 들어갔던 거는 그 파도가 드론으로 굉장히 높이 카메라를 위치시켜 놓고 찍은 샷들이거든요. 굉장히 바다가 멀어요. 멀고 아득하게 들린다라는 거. 이게 어떤 청각장애 내지 어떤 난청이 있을 때 소리의 본질이거든요. 소리가 여기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1m 앞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지를 해요. 근데 말소리는 이 사람이 한 10m 밖에 있다라는 느낌. 그 어떤 불일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일치로부터 생기는 게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그왜 바다냐? 저한테는 바다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헤엄을 못 쳐요. 그리고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그 물에 빠져서 그 세상화작을 할 뻔했던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본능적으로 좀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장면도 거기서 그 이것도 약간의 디테일인데 바다 장면에서 해안가가 걸쳐 있는 장면이 있고 그냥 바다만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해안가가 약간 걸쳐져 있으면 전 약간 마음이 놓이거든요. 근데 바다만 나오잖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되게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 새삼스럽지만 너무 좋은데? 이 감독님의 이 수영 못하는 비하인드 저 몰랐거든요.
0: 저는 제가 수영을 못해서 지금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2: 저도 잘 못하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내 음역대가 아닌 소린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0: 맞아요.
2: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파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인서트로 이 부감으로 찍은 파도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그랬구나를 좀 깨달은 느낌입니다만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인서트들이고 아니 그 의미와 그 두려움의 어떤 그 감독님이 담고자 하는 그 의미랑 연결되니까 더더욱이 좋은 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제 기억엔 그 인서트 장면이 이제 아라님이 출산을 하실 때도 이제 붙어 있었던
2: 맞아요.
0: 것 같은데,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아라님은 이제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0: 그쵸,
3: 태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게요.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더 되게 그러니까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고 모르겠어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내 뱃속에서 이제 생선 마냥 꿈틀거리고 이제 파닥거리던 애가 이제 제 눈앞에 나타났고 되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로 왔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바다 얘기하셨잖아요. 바다는 이제 뭔가 신세계 그런 거를 또 더해서

0: 표현하자면 태호라는 신세계가 제 삶에 파도처럼
1: 밀려왔다.
0: 밀려왔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저는 진짜 단순히 파도 그 파동에
2: 네. 네.
1: 으로만으로 되게 충분한 장면이었는데 되게
3: 네, 출산
1: 유행이다.
3: 장면에서 파도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라 씨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의 의도가 있어요. 한 가지 고민을 되게 오래 했던 게, 파도가 위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화면을 뒤집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을까? 이거 고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위가 좋을까, 아래가 좋을까, 그 고민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걸로 선택은 하긴 했으나, 왜냐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2: 그냥일 수도
3: 네,
2: 있고,
3: 그냥이요.
2: 직관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실제로 영화 안에서 영화만을 위한 무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을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라님과 감독님이 협업을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져서,
3: 네, 맞아요.
2: 그래서 영화를 만드시는 동안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이제 어느 정도 협업이란 것을 하면서, 그리고 시아님도 기억에 나는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3: 먼저 들어보죠.
1: 아, 비하인드?
2: 네. 아니면 에피소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3: 그 장면
2: 있나요?
3: 빼달라고 한거 빼고요.
1: 네, 저는 마지막까지 제 얼굴이 담긴 장면을 빼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하고요.
3: 그 얘기를 많이 할수록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 장면을
2: 그렇죠.
3: 찾아서
2: 이제
3: 보겠죠?
2: 시아님의 얼굴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1: 네. 그럼 이제 각각 두 분의 저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했으니 좀 이걸 만드시는 동안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뭐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좀 애정이 가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주세요.
3: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 네.
3: 그러니까 아까 그 샤피디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 장면을 제가 얘기할 거여서, 그러니까 그 샷건 마이크를 들고 이제 그 여기저기 소리들을 수집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때 저는 제 어떻게 그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아라 씨는 이제 왼쪽에 보청기를 끼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이 보청기는 의사소통을 위한 보청기인 거죠. 근데 그 보청기, 저도 이제 그좀 중요한 소리 들을 때는 저도 왼쪽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청기로 들리는 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진 소리인지는 저도 좀 알거든요.
2: 네.
3: 근데 그 보청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연의 소리든 주변의 소리든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살아났을 때, 이게 어떤 가져다주는 예술적 영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안될게 없는 거죠. 지금 보청기로 기본 아주 이제 그좀 작지만 그 소리가 있고, 이거를 마이크로 증폭하면은, 그래서 그때 딱든 생각이, 아라 씨가 왼쪽 귀에 끼고 있는 보청기가 의사소통을 위한 보청기라면 이 샷건 마이크와 헤드폰은 어떤 예술적 감상을 위한 보청기라고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부분을 하는데, 사실 원래 처음 이 장면을 기획했을 때는 아라 씨가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느껴보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받는다 정도까지가 제가 상상했던 거였어요. 거기서 춤을 출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 다르게 그날 상황이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그 장면을 편집을 하면서 전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그때 상황으로 봤던 그 느낌에 반에 반도 못 담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때 그 상황에서 봤던 거는 정말 등에 막 쭈뼛쭈뼛 서면서 어떤 경이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담기는 했지만은, 일단 그 실제 봤던, 제 눈으로 봤던, 소리로 들었던 그게 제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뭐 반의 반도라고 하기는 너무 제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생각.

0: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거는 이런 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 작업의 한계이긴 하겠죠. 그리고 뭐 이, 그 느낌을 살리려고 거기다가 또, 또, 뭐, 또, 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거를 제대로 못 담아내서 어떤 뭐 괴로웠다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그 장면이었는지.
1: 네.
0: 그게 저는 계속 기억이 남아요.
1: 네. 아라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나시나요?
2: 저도 그 장면, 뭐, 이제, 구체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사물에 대해, 사물에서 나는 소리를
1: 네.
2: 구체 의미라고 하는데, 아까, 막 좀, 의도가 다, 이제, 그 장면을 꼬집어서, 이제 그게 가장 베스트 하이라이트였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였고요. 그 장면은 연기는 아니었고, 전혀,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말 있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일상이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독님이 옆에서 그냥 뭐 일단은 다 담아놓고 이제 뭐 이제 골라낼 거를 이제 골라내고 이렇고 이런 편집을 하시는데 제가 또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이제 뭐 후들 돌아가는 타워에 약간 찡찡거리는 거나 요즘 소리 뭐 정말 다양한 소리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중에 이제 물 소리가 물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뭐 조절을 하면은 리듬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막 조금만 뭐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 그딱 제가 원하는 리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리듬을 타게 된 거죠. 이제 몸으로. 저도 모르게, 그것도 저도 모르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감독님이 앉아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리듬을 타고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되니까, 이제 아마 카메라가 그때 막 흔들리는 거를 느꼈을 텐데,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감독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죠.
1: 아, 네.
2: 그래서, 일단 해볼까? 그래서, 저야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었으니까,
1: 네.
2: 좀만 더 해볼까? 해서, 그냥 춤이라기보다는 리듬을 타면서, 이제 스텝도 해보고, 이제 타오랑 같이 춤도 춰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동이나 작은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고, 또 예를 들어, 저 이제, 엄마와 아들이라기보다는, 네, 함께,
1: 맞아요.
2: 새로운 감각을 이제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마냥 춤추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담긴 거 아닐까.
3: 그때 찐 즐거워 보여,
2: 네, 저도
1: 맞아요.
2: 정말 즐거웠어요.
3: 순수하게 행복해
1: 네.
3: 보인다?
2: 정말 행복했어요,
0: 그러니까
2: 예. 네.
0: 저도 어떤 생각을 그 영화 그 정리하고 나서 들었었냐면은 아라 씨가 이제 아라 씨의 가장 대표적인 퍼포먼스인 이제 평창이라든가 되게 지금까지 많은 이제 무대 그 아라 씨가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무대들 중에서 이 영화 안에 나오는 퍼포먼스가 분명히 최고 베스트는 아닐 거라고요.
1: 네.
0: 근데 가장 기분 좋게 한
1: 네.
0: 춤이었겠다. 그 생각은 제가 확실히 하고 있어요. 가장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가장 어떤 감정적으로 솔직한.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는 행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기분이 좋았고, 가장 편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네.
3: 영화가 질문으로 끝이 나요. 정말, 말 그대로 질문으로 끝이 나요.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여운이 남는 그런 질문일 텐데, 그 질문을, 그 질문은 이제 제 음악이 들리시나요? 라는 좀 도발적일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계획하시고, 이렇게 또 연출, 편집까지 하시고, 이 영화를 통해 이제 관객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극장을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0: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상은 다 각자의 것이고 그 사람
3: 그렇죠.
0: 고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태호의 팬이 되신 분들도
1: 네.
0: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로

0: 완전히 받아들일 분도 계실 테고, 이 영화에서 제가 좀 깊숙하게 깔아놓았던 서브텍스트 위주로 해서 어떤 말하고자 했던 말을 깊이 찾아내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대중적으로 이제 그 공개가 되었을 때 이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소리 없이 나벨라라는 음악에 대한 영화고요. 음악. 그러니까 로그라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음악을 듣는지에 대한 그걸 찾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했었어요. 사실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좀더 위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음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악이라는 게 정말 그 지금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땐좀 대중음악이라는 걸로 좀 좁혀서 얘기하기가 쉽지만 흥얼거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이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라면은 분명히 이 우주에 인간 말고도 어딘가 지성체는 있을 거라고요. 근데 다 모아도 음악적인 건 지구인이 가장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 음악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게 될까라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어떤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난청인이나 청각장애인을 감안을 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영화에서 그런 걸 주장하진 않거든요. 근데 난청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음역대가 잘안 들리게 되는데 내 음악에서 고음역대를 깎아냈을 때 어떻게 들리게 될까?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는 거랑 아닌 것 차이는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니 뭐그 고음역대 듣는 사람 내 음악 안 들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사람과 내가 만든 음악하고 좀 약간 이제 본질은 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 이분들에겐 내 음악이 이렇게 들리겠구나 정도를 인지하는 차이.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그런 여유가 좀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반대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에서는 어떤 고아라 씨가 몸짓을 통해서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실제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생각하게 되면서 만드는 입장, 듣는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말한다면은 그냥 음악을 좀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1: 음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럼 저희 지금까지 소리 없이 나빌레라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작년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 개봉이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저는 시아님이 참여한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전히 영화 하나를 관객분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리 없이 나빌레라라는 영화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지만 아직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2: 누가 먼저? 누가
3: 저부터요? 우선 저희 영화는 많은 분들이 장애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한 사람이 음악과 춤,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과 일상을 만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잠시 함께 걸어보고 들어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 중에 이 영화를 통해서 잠시라도 잊고 있던 감각, 그리고 또 마음, 그런 것들을 다시 만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감독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가 먼저 하면 안 돼요?
1: 그럼요.

0: 네, 먼저.
1: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으로 보낼까요?
2: 제가 우리? 주인공이었어요?
0: 그럼요.
1: 아, 모르겠어요. 방금 떠올랐어요.
0: 치아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뭔가 마지막을 하고 싶지 않았어.
0: 네.
1: 아까도 제가 다른 답변을 하다가 이제 체험의 영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개봉 전에 큰 극장에서 다시금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많은 소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0: 네.
1: 이거를 집에서 작은 모니터로 뭔가 보셨을 때는 이게 다 전달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너무 막 조급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막 극장, 뭐 관객 수 이런 걸 떠나서,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2: 떠날 수 없습니다.
1: 아, 네, 떠날 수 없다고 하고, 극장 관객 수 무척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왕이면 보실 거라면은 극장의 환경에서 이 화면과 함께 좀 그 굉장히 많은 사운드들이 나오고 이 사운드가 아마 모두에게 다르게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화 내용 자체가 그랬고. 근데 이 어떤 사운드는 되게 너무 좋고 편하게 들리는 반면에 어떤 사운드는 저에게는 좀, 좀 소음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불편한 구석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영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결국 전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적인 그 소리의 체험을 꼭 극장에 걸려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제안이자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오늘 감독님 칭찬 또 하자면 정말 되게 잘 만드셨어요. 정말로.
2: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1: 아, 자꾸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0: 칭찬 알레르기 있으신 것처럼 지금.
1: 아니, 저 원래는 안 그런,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0: 네.
1: 아니요, 저 감독님이랑 친합니다. 감독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고, 뭐 아까 파도 영상을 인서트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자연을 담은 영상, 춤을 담은 영상이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꼭, 이것을 이, 극장에 걸려있는 동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시아피디님이 그 멀쩡한 직장 놔두고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게 이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가
0: 네.
2: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아피디가 왠지 이제 나중에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라고 뭔가 뒤집어 씌울 것 같아서.
0: 너무 중요한 이슈네요.
1: 네, 제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지 아닐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0: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놓칠 수 없어요.
2: 제가 지금
0: 네.
2: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지금 아까 샤피디님이 했던 얘기의 그 부연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수고스러움의 노력을 조금만 해주신다면은
0: 네.
2: 저희들 같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조금 더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그렇게 조금 더 노력, 수고를 들인 것이 충분히 보람이 생기도록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0: 네.
2: 끝으로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그냥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맞아요. 네.
2: 그 그냥이라는 말의 본질이 뭘까? 사실 저는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저 혼자서 되게 곰곰이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게 있었어요. 그냥이라는 말의 본질이 뭘까? 자, 아까 구하라 씨가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남편분하고 연애 시절에 나의 뭐가 좋아했을 때 그냥
0: 네,
2: 음악을 네. 들을 때 왜 듣냐 그냥
0: 네.
2: 이건 그 존재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남편분이
3: 너무 멋진 말씀인데
2: 남편분이 고아라 씨를 그냥 좋아했다라는 말은
0: 네.
2: 고아라 씨의 존재를
0: 네,
2: 좋아한다는
0: 네.
2: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길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져요. 애초에 그 네. 존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음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듣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 그냥으로 네. 얘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 내 곁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0: 네.
2: 지금 CRPD가 지금
1: 메모
2: CRPD가 지금 되게 표정이 지금 미묘한데
0: 네.
2: 그 감동에서 분한 좀 그런 표정이에요.
3: 아, 저 지금 울컥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아니요, 너무 좋은 지금 메모하고 있었어요. 아, 박수.

0: 네.
1: 왔어요.
2: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저희 네, 초대해 주셔서 두 분 모두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3: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는 네.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네, 저희 소리 없이 나빌레라 6월 24일에 개봉해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요.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라고 검색창에 쳤을 때 지금 주변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상영관들이 쭉 나올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험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현진식 감독님과 우리 고용가 고아라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위례성대로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방면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상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행주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원효대교는 북단에서 남단방면 북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불편하고요. 청담대교는 내내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와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 분기점 방면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요즘 건강에 대한 화두는 바로 단연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는 것? 어깨를 활짝 펴고 걷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은 앉아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하고 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죠? 한 가지 생각에만 갇혀있거나 한쪽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조금씩 굳어가기 마련이니까요. 매일 오후 5시 굳은 몸은 펴고 굳은 생각은 움직여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바른 자세란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스스로를 바로잡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2시간, 3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그 업무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이렇게 30분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그렇게 안 되면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꼭 움직일 수 있는, 네, 스트레칭도 좀 이렇게 하시고요. 목을 뒤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하니까 나선홍이 닥터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씩 또 운전하신 분들은 신호 대기 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뒤로 이렇게 한번 젖혀주시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오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용 상비약들 많이, 네, 대개 이렇게 갖고 계시죠? 가정용 상비약 집중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드리고 오답은 피식 웃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가정마다 구급함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해열제나 소화제, 상처 치료용 연고와 함께 집에 꼭 갖춰두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환을 살필 때 도움을 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것.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체중계, 2번 체온계, 3번 오골계, 4번 36개. 네. 이게 이제 퀴즈를 낼 때는 이 다른 라디오 DJ분들도 좀 배워오셔야 됩니다. 이 뭔가 좀 리듬을 타서 1번 체중계, 2번 체온계, 3번 오골계, 4번 36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36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일까요? 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여기 요거를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네. 그 아이들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꼭 요거를 다들 갖고 계시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정답. 그렇지.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저희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은 겨드랑이에 이렇게 놓고 쟀잖아요. 요즘은 귀에 잽니다. 귀에. 귀에 이렇게. 네네. 흔들어서. 그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우리 노수진 약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재밌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 신박한데. 오늘 선곡이 아주 신박한데요. 네. 개로 끝나는 거. 네. 저는 뭘까 그랬는데, 네. 조용필 씨가 또 이런 노래를 부르셨군요. 미지의 세계.

0: 밤늦게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주말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집안 어딘가에 있는 구급상자 그리고 가정용 상비약인데요. 하지만 정작 어떤 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남은 약을 다시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가정마다 꼭 알아야 할 가정용 상비약 이야기.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소진 약사님 네,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0: 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아,
1: 네. 다행입니다. 네. 네,
0: 평소랑 똑같으신 것 같은데.
1: 아, 네, 네.
0: 네, 네. 또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1: 있을 맞아요. 네,
0: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이 약을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네, 완전히 맞습니다. 네. 가족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량으로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올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노소진 약사님 대개는 그 구급함이 혹시
1: 네, 네. 네,
0: 있으세요?
1: 그럼요.
0: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안에?
1: 저는 종합감기약하고요. 네. 해열제 중에서 이부프로펜.
0: 아, 그건 뭐죠?
1: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네. 종합감기약에는 아세타미노펜이 들어있어서 필요할 때 추가로 먹을 수 있게 이부프로펜을 준비해두고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네. 알러지약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상대해두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뭐
1: 맞아요. 뭐 네,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라 네네. 막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데가 종종 있거든요.
0: 네네. 네. 아, 뭐 부르땡이라고 한다고 밖에서.
1: 아, 네, 맞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잘 안 해요. 우리 네. PD가. 네. 약국에서 이제 일하시다 보면 집에 있는데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가장 흔하게 잘못 보관하는 약은 어떤 건가요?
1: 안약입니다.
0: 안약.
1: 안약. 아,
0: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거.
1: 네네. 네. 보통 뭐 알러지라든지 네네. 결막염이 있을 때 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복용약이랑 안약을 같이 드리면 아 우리 집에 안약이 있어요.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아 언제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0: 네.
1: 보통 안약은 이 접촉을 하는 거라서 변질이 쉽거든요.
0: 아.
1: 그래서 개봉하고 한 달 이내에 다 써야 되는데
0: 네.
1: 대부분 한 6개월 정도씩 몇 달 된 약들이어가지고
0: 네.
1: 아 너무 안타깝게 그 약은 폐기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으로 가져가서 쓰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예.
0: 이게 이제 그 안약을
1: 네.
0: 그 물로 된 게 있고 연고로 된 게 있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0: 그 물로 된 거를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실온 보관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네, 네. 그 냉장 보관을 하라고 안내받지 않은 약들은 다 실온
0: 보관이고요.
1: 네, 네. 1도에서 30도 내에 에서 가장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게 물 안약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이렇게 톡 눈에 넣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그게 코로 흘러나오죠.
1: 네,
0: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1: 네.
0: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1: 그렇죠, 맞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굉장히
0: 어렸을 때 좀 신기하고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0: 자, 노소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슬기로운 복약 생활. 오늘은 가정용 상비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노소진 약사님 나오시면은 대한약사회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담당하시는 또 총무이사이신 거 하셔서.
1: 네.
0: 자, 오늘은 그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0: 공공 심야 약국 운영 확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 공공 심야 약국은 일반 약국과 어떻게 좀 다른가요?
1: 네네. 공공 심야 약국은 공공이란 이름에서 알 수 네. 있듯이 약사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정한 약국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그래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네. 그 취약 시간대에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고
0: 네.
1: 또 복약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밤늦게 갑자기 아이한테 뭐 열이 나거나
1: 네네.
0: 갑자기 우리 아플 때 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1: 네네.
0: 약국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이 공공심야 약국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 맞아요.
0: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를 반드시 공공심야 약국은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0: 네.
1: 우리가 뭐 반드시 응급실을 가지 않더라도
0: 네.
1: 불편할 때가 돼. 아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나면 사실 약을 먹어서 될 것인지
0: 네.
1: 아니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인지 일단
0: 네.
1: 그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으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될 때는
0: 네.
1: 일단 적당한 약을 권하고 그 복용법 그리고 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0: 네.
1: 되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질환들,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
0: 네.
1: 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도 되지만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0: 그러군요.
1: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0: 네.
1: 안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0: 네.
1: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고 또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보면 응급실이 너무 붐비지 않게
0: 네.
1: 하는 그런 완화 완충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불편이 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이게 241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 있어요.
0: 네.
1: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구에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차로 금방 갈 수 있지만
0: 네.
1: 산간 지역이라든지
0: 시골에
1: 네, 섬 지역이라든지는 네네.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려면
0: 네.
1: 공공심야약국 수를 늘려야 되고요.
0: 그렇죠.
1: 특히 이제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특히나 의료 취약지의 공공 심야약국은 숫자도 늘리고 지원도 늘려야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과감한
0: 네.
1: 그 지원과 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많이 신경 씁니까? 어떻습니까?
1: 네.
0: 이번 정부에서.
1: 아, 이재명 정부요?
0: 네.
1: 이재명 정부는 사실 그 지난 취임 1주년 때 대통령께서
0: 네.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저희가 생각할 때 국민의 안전,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지키는 것이 공공심야약국이고
0: 그렇죠.
1: 네네.
0: 네네.
1: 그것이 아직 예산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예산으로 확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0: 네네. 아 이거는 가장 최우선으로
1: 네네.
0: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맞아요.
0: 특히나 이제 아까 도서 산간 지역
1: 네.
0: 그 어르신들
1: 맞아요.
0: 이분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뭐 이제 대도시야 이렇게
1: 그렇죠.
0: 차를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서
1: 가면.
0: 약국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1: 중요합니다.
0: 이런 것들 좀 보완해야 되지
1: 그렇죠.
0: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맞아요.
0: 드네요.
1: 네.
0: 이게 참 뭐 이 가치라고 해야 될 그 이 공공심야약국의 가치는 상당하다
1: 네네.
0: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게 단순히 약을 파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고마운
0: 네.
1: 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1: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약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10시부터 1시까지 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이유가
0: 네.

0: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1시부터는 오히려 잠든 시간이라서 그런 숫자가 줄어드는데 정말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약국이 필요한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시간대여가지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직접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그 복약 상담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지역 보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1: 그렇군요.
0: 합니다.
1: 마치 그 지역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0: 맞아요.
1: 이 그냥 지금 이 특별한 이름이 공공심야국 이런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 이름인데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상암약국이라고
1: 예.
0: 치면 상암약국 옆에 공공심야국
1: 아, 그렇게 돼
0: 이렇게
1: 있습니까?
0: 네.
1: 지금 안심약국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안심약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0: 아,
1: 타이틀이
0: 이름이요?
1: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0: 네.
1: 한번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0: 개명을
1: 네, 직접 한번 그 건의를 하시는 것도
0: 건의를
1: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1: 그래야 저기 그 안심약국 가서 꼭
0: 아,
1: 그걸 사와라 뭐
0: 맞아요.
1: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1: 아, 좋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심야약국,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슬기로운 복약생활, 가정용 상비약 집중 탐구해봅니다. 아, 가정용 급급상자에는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상비약과 반창고 등을 갖춰놓게 되는데 이거 가정용 급급상자에 이약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0: 네.
1: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가족 구성원과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종합감기약,
1: 종합감기약.
0: 해열진통제, 소화제,
1: 네.
0: 치사제, 상처소독약 정도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운동을 늘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염진통제 같은 겔
1: 소염진통제.
0: 같은 에어스프레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1: 네.
0: 알러지가 심한 가족이 있으면 알러지 약도 필요할 것
1: 알러지 약도.
0: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가정 상비약에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OX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사님 앞에 OX 팻말이 있죠.
0: 네.
1: 자,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질문 드리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용 상비약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마지막 어테면 X. 네,
0: X입니다.
1: X입니다. 자, 두 번째. 개봉하지 않은 약이라면 유효기간까지 먹어도 된다. 마지막 O 틀리면 X.
0: 네, 맞습니다.
1: 네, O입니다.
0: 네.
1: 증상이 비슷하면 가족끼리 남은 약을 나눠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아니죠. X입니다.
1: 네, X입니다. 네 번째, 병원에 가기 전 가정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 보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경우에 따라 달라서 세모
1: 세모.
0: 넣어야겠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함부로 먹여선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오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정상비약 상식, 오해와 진실 다섯 가지 문항을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냉장고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답을 들었기 때문에 네. 보관을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히려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0: 그렇죠.
1: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0: 그래서 이 냉장고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도 그 안에 꼭꼭 챙겨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냉장고는 온도는 낮지만 굉장히 습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늘 문을 여닫잖아요. 그러면서 온도도 변하고 습도도 변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분을 먹으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보다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1: 네. 그, 알약이나
0: 네네.
1: 또 이렇게 가루약이나 시럽 뭐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0: 네네.
1: 이게 보관법이 좀 각자 따로 있을까요?
0: 그렇죠. 특히 시럽 같은
1: 네.
0: 경우에는 이 상온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약, 특히나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병째 사는 시럽 같은 경우를
1: 네.
0: 냉장고에 넣어두면 너무 저온이어서 이게 층분리가 일어납니다.
1: 네.
0: 층분리가 일어나고
1: 아,
0: 침전물도 생기기
1: 침전물도
0: 때문에
1: 생기고.
0: 그렇게 변질되기가 더 쉽다는 것이고요. 가루약은 굉장히 그 수분을 빨아들이기가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냉장고는 정말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아. 개봉 그 약포지 안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눅눅해지고 자기들끼리 엉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루약과 시럽 같은 네. 경우는 실온에 보관하셔야 되는 건데 네. 다만 인슐린이나 혹은 아기들이 먹는 항생제 시럽들은 이렇게 가루를 물에 섞어서 타는 항생제 시럽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서 반드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고 아.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네. 그 라벨링을 하든 말씀으로 전달을 하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건 냉장 보관하세요라고
0: 할 때만.
1: 할 때만.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호 보관.
0: 그렇죠.
1: 네, 1도에서 30도.
0: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름에 집안에 에어컨 틀지 않으면 30도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0: 그게 정말 지금의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테스트 그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늘 에어컨을 또 트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30도가 넘을 때는 지퍼백과 종이 포장과 또 네. 지퍼백과 아. 몇 겹으로 싸서 네. 그때는 한시적으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네. 그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알약 같은 거가 네네.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약효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0: 없습니다. 아, 사실은. 그렇구나. 아예 모양 자체가 쭈그러졌거나 네. 그 코팅이 벗겨졌거나 약간 물컥해졌다. 네. 냄새가 좀 다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아, 가능한데요.
1: 그렇군요.
0: 그 전에는 식별로는 그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용 기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약들은 2등분해서 드세요. 4등분에 쪼개서 댁에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제 그 약국들이 있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쪼갰을 때 과연 그 약효가 그대로 지속이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0: 맞아요.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알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봉하고 특히나 그 손과 접촉하는 이런 반절짜리 약들은 훨씬 유효 기간이 짧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수분 흡수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조제한 약들 그리고 절단한 약들은 6개월 이내에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개봉하지 않는 약이라면 유효 기간까지 먹어도 된다.
0: 네.
1: 네네. 맞는 말씀이시죠.
0: 맞죠, 맞죠. 네. 아까 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1: 네.
0: 보통 이제 의약품이면은 다 포장 용기에 사용 기한, 유효 기간이 적혀져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이 제약사회에서 효과와 품질을 확증한다, 인정한다, 승인한 것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직사광선에 쐬지 않고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런 다습한 조건이 아닌 제대로 보관했을 때 그 사용 기한까지 복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 기한이 남았어도 냄새나 색깔이나 이런 외형이 변형이 되었다면 변질을 먼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유효 기간이 짧은 약이 있고 또 유효 기간이 긴 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종류들이 그렇습니까?
0: 일반적으로는 수분이나 미생물에 좀 취약한 노출되기 쉬운 약들이 사용 기간이 짧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안약 그리고 아기들이 많이 먹는 항생제 시럽.
1: 항생제.
0: 네네. 그것들이 짧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고나 크림이 유효 기간이 짧고 대신 이제 정제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 약들에
1: 좀
0: 비해서는 좀 긴 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증상이 비슷하면 가족끼리 남은 약을 나눠 먹어도 된다. X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중학생인데 동생이 이제 갑자기 열이 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 형 약을 좀 뭐
0: 먹어도 되지
1: 1, 2년 터울이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0: 맞아요. 많은
1: 어떻습니까?
0: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을 사갈 때도 항상 가족끼리 먹어도 되죠? 이렇게 막 꼭 확인을 받고 싶어 하셔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네. 그래도 그 약을 어떤 약인데 누가 이 증세 때문에 먹으려고 한다. 먹을 수 있냐라고 약사님께 전화로 좀 확인을 하고 네.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뭐 체중도 다르지만 알러지 그 히스토리도 다 다른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복용 중 인 그런 약들이 있다라면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일을 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저는 그 약을 먹기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1: 네.
0: 예, 문의를 하고 그 증세와 그 사람한테 네. 먹어도 된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구나. 아무튼 약은 네. 나눠 먹는 게 아니다.
0: 아, 네, 절대 아니다.
1: 어떤 어르신들 보면 그 모임에서 혈압약을 뭐 나눠 드시고 당뇨약 나눠 드시고
0: 그렇죠.
1: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0: 납니다.
1: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 네.
1: 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가장 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 보는 게 좋다. 세모 그러셨어요.
0: 네, 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뭐 가벼운 감기라거나 아니면은 소화불량, 두통,
1: 네.
0: 그리고 내가 흔하게 겪는 증세라면은 정말 일반 의약품 상비약으로
1: 네.
0: 먹으면서 그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고열인 상태가 하루 이상 된다든지
1: 네네.
0: 아니면은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뭐 심한 알레르기 막 얼굴에서부터 다
1: 네.
0: 귀까지 퉁퉁 붓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상비약을 먼저 드시기 전에
1: 네.
0: 우선 진료를
1: 바로
0: 받아야
1: 가셔야겠죠.
0: 된다라고 생각을
1: 그렇습니다.
0: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항상 약국이나 병원에 올 때 집에 있는 약 먼저 먹지 말고 이따 오셔라.
1: 아, 이따 오셔라.
0: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된다. 오, 그러셨어요.
0: 네네.
1: 이건 늘 먹던 약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0: 그렇죠. 의식이 네. 없다면은 그때는 물이든 약이든 음식이든
1: 네.
0: 일단 우리 기도를 막아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아무것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네.
0: 어떤 약이라도.
1: 일단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0: 너무 중요하죠.
1: 네네네.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119. 불을 빨리 부르고.
0: 네네.
1: 네.
0: 얼마 전에 우리 약사님 중에서 한 분이
1: 네.
0: 심장마비로 약국에서 돌아가신
1: 아유.
0: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의식이 없음 말씀하신 대로
1: 네네.
0: 그 119를 부르는 게 1번이고요.
1: 네.
0: 그리고 119가 오는 동안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근데 심폐소생술, 나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라고 겁먹지 말고
1: 네.
0: 그냥 가슴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1: 아.
0: 내 체중을 실어서
1: 네네.
0: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힘을 준다라고
1: 아.
0: 생각을 하면서 눌러주는 것이
1: 네.
0: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1: 네.
0: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셨으면
1: 어떤
0: 좋겠어요.
1: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 가슴을 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0: 네,
1: 말씀하셨는데
0: 네.
1: 아무튼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0: 네, 네.
1: 네,
0: 어려워하지 마시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양요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가정용 상비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약생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상담실 네 열어보겠습니다. 2037번님이요. 노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안 헐었을 때 바르는 연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 위험한가요? 그러셨습니다.
2: 네네. 과감하게 폐기해 주십시오.
1: 아 그렇군요.
2: 네네. 네. 특히나
1: 저도
2: 입안에
1: 정말
2: 봤는데.
1: 궁금했어요. 네.
2: 아 그래요?
1: 아니 왜냐하면 입안이 자주 허는 분들이 계세요.
2: 네네. 맞아요.
1: 그런데 이거 그때마다 또.
2: 아까워.
1: 그럼 6개월이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2: 네네. 아깝습니다. 6개월 내. 예. 근데 특히나 그 입안에 바로 피부에 닿아서 짜낼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1: 네.
2: 반드시 면봉에 짜서 입안에 발라야지.
1: 아, 그렇군요.
2: 6개월 이내이고.
1: 네네.
2: 연고나 안약은 그냥 너무 아깝더라도 한 번에 하나.
1: 아.
2: 네네.
1: 아깝네요.
2: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네.
2: 네.
1: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댁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얘기야 냉장 보관해서 어? 1년 2년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2: 그렇죠. 네, 저도 많이
1: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2: 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1: 그렇게
2: 절대
1: 하시면
2: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연고를 그렇다면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는
2: 네네.
1: 어떻게 버려야 할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됩니까?
2: 그렇죠. 그게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시스템이 다른데요.
1: 네.
2: 일단 약국으로 그 약을 다 까서 갖다 주면 보건소나 구청의 청소과에서 다 수거해 가는 데도 있고요.
1: 네.
2: 보통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빨간 우체통. 예, 그 폐기약품 넣는 통이 새로 생겼어요.
1: 아, 빨간 우체통이요?
2: 네. 우체통에 넣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폐기함에
1: 네네.
2: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따로 이런 약품만 수거해 가는
2: 그렇죠.
1: 업체들이 있죠?
2: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4185번님이 상비약은 아니지만 자외선 차단 로션.
2: 네네.
1: 네. 선크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네네.
1: 작년에 쓰던 거 다시 써도 되려나요? 그러셨어요?
2: 자외선 차단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름 유분 성분이 네. 많잖아요.
1: 네네.
2: 변질되기가 되게 쉬워서 뭐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진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 피부염 생기신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1: 네네.
2: 그건 특히나 예, 미용상의 관점에서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1: 저도 좀 찔리는 게 에, 저도 이제 운동할 때
2: 네네.
1: 좀 진한 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안 된다는 거.
2: 안 된다는
1: 그래서
2: 거.
1: 그래서 뭐가
2: 네.
1: 낫나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5817번님. 동전 모양 파스 있잖아요.
2: 네.
1: 몇 번 쓰다 보니까 남은 파스 중에 제자리에 안 있고 포장봉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용해도 효과가 있나요? 그러셨어요.
2: 파스야말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1: 네.
2: 그 국민들께서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 네.
2: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2: 그 안에 약이 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도 약효가 떨어지기가 쉽고
1: 네.
2: 또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거는 눈물을 머금고 버려주세요.
1: 네. 눈물을 머금고.
2: 네.
1: 아,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는 그런 네. 네, 느낌이네요.
2: 맞아요. 네.
1: 자, 지금 그 유통기한 관련해서 문자들이 엄청납니다.
2: 네.
1: 이거 어떻게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7935번님. 배탈에 먹는 정로땡이 자주 먹는 약은 아닌데요. 병에 몇 배갈이 들어있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먹고 있는데 꺼내보니까 몇 년 지났더라고요.
2: 아이고 큰일 났죠.
1: 네, 괜찮은가요? 그러셨는데.
2: 안 괜찮은 거 알면서 질문하셨을
1: 네.
2: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2: 특히 정로한 같이 환으로 된 것은 그 습기에
1: 네.
2: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냉장 보관이 아니다. 네, 네. 실온 보관이다. 이제 그런 네,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5283번님이 제 남편과 저는 혈압약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제 게 떨어지면 자기 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약. 다른 약을 이제 드신다는 얘기죠.
1: 네네. 다른 네. 약인데 그 먹는 거는 약이 하나이더라도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나 강도가 그렇죠. 다 다르기 강도가 때문에 네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아유 내 거 먹어. 무슨 어? 귀찮게 또 병원에 갈 거야?
1: 네. 왜 그럴 때만 하시면. 사이가 좋으실까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2458번님. 60대 남성인데요. 예전에 병원에서 처방받고 남은 항생제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목이 아프길래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이러셨습니다.
1: 네네. 항생제는 남겨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약이 아니고요.
0: 네.
1: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이 다 이 가져가는 항생제는 증세가 호전이 되었어도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항생제는 그때그때 진단을 받고 네. 새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증세가 비슷하다고 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2914번님. 혼자 계시는 80대 어머니 댁에 상비약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약사님이 보실 때 어르신 가정에 꼭 필요한 상비약과 네. 오히려 함부로 두면 안 되는 약이 있을까요? 이러셨습니다.
1: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실은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서요.
0: 네.
1: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험이 되는 약은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일단 준비를 해둬야 될 것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변비약,
0: 네.
1: 상처에 쓰는 소독약이나 연고,
0: 네.
1: 밴드 등은 좀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 네네.
1: 특히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사태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급하게 네. 응급실이든 다른 병원으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0: 네.
1: 평소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주저한 약들에 대한 리스트가 꼭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평소에 뭘 먹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은 아니지만 약물 리스트는 준비를 해 두시고
0: 네.
1: 그 수면제라든지 뭐 근육이완제라든지
0: 네네.
1: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드시고 약간 어지럼 때문에 어르신들이 낙상하기가 쉬우세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0: 네네.
1: 꼭 필요한 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대약으로는 구비해 두지 마시고요.
0: 네네.
1: 필요한 경우에 좀 불편하셔도 약국이나 병원을 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 함부로 두면 안 되는 그런 약.
1: 네네.
0: 이거는 정말 그 자녀분들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1: 네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0616번님 포비돈 빨간약
1: 네,
0: 유통기한
1: 네.
0: 지난 거 써도 됩니까 그러셨는데요.
1: 아유 상처 소독하려다가 오히려 균이 더 옮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그리고 땡땡 밴드 이거 큰 통을 사서 넣어둔 지 몇 년째 됐는데 살짝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0: 이거 어떻습니까? 네 써도 되는지요 이렇게.
1: 그 밴드의 목적이 그 상처가 난 데를 보호하고
0: 네.
1: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잘 붙어있지 않고 사실은 그 표면 자체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안 네. 써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리고 7284번님이 여행 갈 때 상비약을 챙겨 다니는데요. 여름철 자동차 안에 몇 시간을 둬도 약효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셨는데요.
1: 네. 그 여름철에 자동차 안이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약이라는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그 약을 보관하는 파우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때는 가능하다.
0: 네.
1: 하지만 그 자동차를 떠나야 할 일이 생기면 파우치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차 네. 안에 방치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0: 차 안에 아무튼, 그 뜨거운 여름날에는.
1: 그렇죠. 네. 몇십 도로 올라가는데.
0: 그렇죠. 그 네. 약을 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527번님, 아이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요구르트나 주스에 섞어 먹이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셨습니다.
1: 아, 이거 너무 어려운.

0: 일이죠. 엄마
1: 네.
0: 입장에서는 일단 우유나 주스는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0: 타 먹이면 안
1: 아.
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 사실 단맛이 있으면은 좀 삼키기가 쉽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야쿠르트나 저는
1: 네.
0: 설탕을 이용을 하는데 근데 뭐 야쿠르트 한 병에 약을 타면 그 전체가 다 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먹일 수가 없어요, 약을.
1: 네.
0: 큰 티스푼에, 큰 숟가락에
1: 네, 스푼에.
0: 약을 담고 거기에 야쿠르트를 정말 그 적실 정도로만,
1: 촉촉하게 적실 정도로만.
0: 정도로만 해서 약을 먹이면은 오히려 좀 거부감 없이 먹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마도 그렇게 지금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숟가락에 이렇게
0: 네.
1: 해서.
0: 맞아요.
1: 네네네.
0: 그 그러니까 뭐,
1: 아이가 이제 넘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0: 맞아요.
1: 그런
0: 그
1: 거잖아요.
0: 순간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1: 네. 자, 그리고 9915번님. 모기약 스프레이는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지나요? 아무리 뿌려도 안 죽길래.
0: 아,
1: 그럼 약효 떨어진 거
0: 살충제요.
1: 아닙니까? 네.
0: 그렇죠. 그 이용기간 당연히 중요한데
1: 네.
0: 사실 예전만큼 살충제, 살생물에 대한 승인 기준이
1: 완화됐습니까?
0: 인체에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면 좀 약효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1: 참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식이나 옛날 사람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입으로 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입으로요?
1: 네네. 아니 이게 빨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스트롱인가요? 네. 없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918번님. 상비약 정리하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한 봉지 나왔습니다. 일반
0: 네네.
1: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버려야 하나요?
0: 네네.
1: 그러셨습니다. 네.
0: 그거는 약국에 까서 갖다 주거나
1: 네.
0: 서울의 경우에는 빨간 우체통에 지퍼백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1: 네네. 아까도 이제 우체통 말씀드렸죠.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4523번님. 저희 집은 손주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요. 상비약은 보통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약을 어디에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러셨습니다.
0: 네네. 아이들이 안 닿는 곳,
1: 네.
0: 손이 안 닿는 곳, 만질 수 없는 곳. 그래서 서랍도 사실 꺼내서 그볼수 있다면은 정말 더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1: 네.
0: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식탁 위에 놓여진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먹던 약. 아니면 아이들이 먹던 시럽병
1: 네.
0: 이런 것들이 식탁 위에 있으면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1: 아,
0: 먹습니다.
1: 그래요?
0: 입 특히나 애기들 기어 다니는 애기들 입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때
1: 네네.
0: 근데 일단 먹고 보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고들이 많아서 요즘은 시럽 같은 경우에 이 힘으로 눌러서 돌리지 않으면 뚜껑이 안 열리게끔 바뀐 이유도 아기들이 한병 원샷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 네네.
0: 취해진
1: 아,
0: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절대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1: 그러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8176번님. 아버지가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는데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면 집에 있는 약을 먼저 드려도 되는 건가요?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상비약도 조심해야 할것 같아서요. 이러셨습니다.
0: 네, 맞아요. 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장염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뭐 탈수,
1: 네.
0: 전해질 이상 이러한 더 불편한 증세로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사가 심할 때 어르신들 지사제를 먹으면 복통도 더 심해질 수 있고
1: 아,
0: 하기
1: 그래요?
0: 때문에
1: 네.
0: 되도록 병원 진료를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또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어르신들께서 꼭 구비해 두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신장이 나쁘시다면 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만 권하거든요. 신장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것이 아세트아미노펜이어서
1: 네.
0: 이 위주로 열이 가볍게 있을 때 드셔야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것들 되도록 좀 자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1: 네.
0: 어르신들께서 다니는 약국이 있잖아요. 그 약국에 먼저 좀 문의를 해 보시고
1: 네.
0: 약을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그렇군요. 이게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면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직접 약사님하고 통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0: 맞아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268번님,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약을 중복으로 드시지 않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네네. 네. 이건 사실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0: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1: 그렇죠.
0: 있죠.
1: 그렇죠. 네. 특히나 혈압약은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것들 늘 헷갈리는데요. 네. 그 저희가 약 가지수가 많지 않을 때는 네. 약 캘린더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0: 아, 플라스틱으로 된 거요?
1: 네네. 그래서 아. 걸수가 있고 그 날 포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약을 다 거기다가 네네. 넣어주는 거라서 일일날 꺼내 없으면 내가 먹은 거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 약 달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약 달력이 포켓이 좀 작아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불편한데요. 네. 이것은 항상 날짜별로 순서대로 먹을 수 있게 자녀분들이 박스나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네. 그 딱 일자별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네네. 네.
0: 아, 이게 저 헷갈려 하시는 거는 이제 계속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 달력을 그렇죠.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네. 먹었는데 또 먹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특히 좀 자녀분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380번님, 친정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유통기한 지난 약도 아까워서 못 버리십니다. 특히 파스나 연고 몇 년씩 쓰시는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네네. 유통기한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저번에 유통기한 지난 거 내가 썼는데 괜찮아. 다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또 약국에서 볼 때는 그런 거를 썼다가 피부염 생기는 경우를 또 저는 더 많이 보니까 네네. 이런 경우가 있다. 쓰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파스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붙이면 피부염 생길 우려가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약효는 거의 없어졌을 가능성이 아,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 약 되게 아까워하시고 쓰레기 봉투 엄청 아까워. 쓰레기 네. 어떻게든 꽉꽉 채워서
0: 네. 끈과 끈을 연결해 가지고.
1: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안 아까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닥터스 퀴즈 정답.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몸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정답 2번 체온계였습니다. 자, 유산균 받으실 분 5627번님, 9165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818번님, 891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넣고 하는 거랑 이마에 손목에 대고 하는 거, 예전처럼 겨드랑이에 넣는 거, 어떤 게 제일 정확한가요? 청취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1: 네네. 겨드랑이나 혀 밑에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아, 네. 사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고 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 귀 체온계나 이마 체온계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는 이 피부 자체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아셔야 됩니다.
0: 네. 자, 오늘 집에 있는 약상자 한 번쯤은 열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오늘 경각심, 네, 유통기한 이런 거 일깨워주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약사님.
1: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제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인데요. 뒤로 성산 램프에서부터 밀려서 사고 지점을 지나 정릉터널 나오기까지 어렵고 다시 정릉 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반대 성산 방면으로도 마장 램프에서 기름 램프까지 홍은 램프에서 연희 램프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데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이후로 가양대교까지 길게 속도를 묻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잠원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정체가 심한 상태로 양재까지 이어지고 서울 방면 남사 진입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쪽에서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 길게 속도로 못냅니다. 광희동 사거리에서부터 충무로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서울역 사거리까지 밀리고요. 남산 3호터널은 도심 방면 3호터널 요금소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밀리고 있는데 강남 방면으로도 3호터널 출구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정체입니다. 남산 2호터널도 강남 방면 터널 지나기에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흐름은 대체로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한남대교에서 양재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구간별 정체고요. 서울 방면으로 청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로 부근 정체입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아휴 왜 더우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터널 중간 지점부터 밀려서 터널 지나기까지 속도로 못 내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방면 흐름은 좋지만 요금소 앞에서 사고 복구 작업이 있어서 한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남산 3호터널,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 관리단 앞까지 강남 방면으로 여전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 서초터널 안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초 터널 입구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1: 이번에도
0: 숨졌습니다.
1: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0: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평소 신념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에 만족하시나요? 그 결정을 만족시키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답은 계속 바뀌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제플린 락앤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주변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마치 어떤 모든 일에 정답이 있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제가 예전에 여는 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살면서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정답 없다고 봅니다. 오늘 첫 곡을 들으시니까 오늘 초대손님 계신가?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초대손님이 있는 날 늘 레드제플린의 락앤롤 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려나? 아직은 별로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토요일 하이라이트가 나가는데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K2 김성면님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반갑다 이런 인사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K2 김성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K2의 김성면 씨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K2 김성면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예전에 음반 녹음할 때 잠깐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자꾸만 CC 하는 게 이게 좀 버릇없어 보여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선배님 안녕하셨어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진짜 한 2집 음반 때니까 몇 년 만이죠?
1: 그게 2집이 97년도였으니까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네.
0: 아,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예능에서 보면은 뭐 방부제 하는데 진짜 우리 선배님도 진짜 만만치 않으시네요.
1: 아닙니다.
0: 그러면 그게 30년 전이면 선배님 그 첫 음악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1: 첫 음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락 밴드 그 당시에는 헤비메탈 밴드죠. 아이언 로즈라는 팀으로 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스쿨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철장미
1: 아이언 로즈. 네네. 저는 아이언 로즈라고 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불러가지고 철장미가 됐는데 멋있게 아이언 로즈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철장미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밴드를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락이 이제 한참 인기가 있을 때니까 그 당시 이제 파고다 예술극장이라는 소극장에서 이제 많은 밴드들이 공연을 많이 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디지만 옛날에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뭐 그 당시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오셨던 블랙신드롬 그 영철이 형님이나 뭐

0: 아, 그때는 이제 나이가 20살, 뭐, 21살
1: 아, 이렇게 됐을 때.
0: 네, 졸업했을 때가 된 거죠.
1: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면 이 밴드 활동을 시작을 하셨네요.
0: 네, 고등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1: 일반 팬분들은, K2 김성명 그러면 그 보컬이 락 보컬이거나 이제 음악이 강한 음악을 하는데 보통 좀 그 락을 해도 락 발라드 쪽에 가까운 아, 음악을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1: 네, 네. 그러면 그 아이언 로즈 때나 네. 그 시대 때도 그렇게 락 발라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0: 그때는 락 발라드가 거의 없었죠. 그냥 레퍼토리가 이제 그때는 네. 아마추어 밴드니까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 커피곡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잉이 맘스틴이라든지 머틀 크루라든지 뭐 건센 로지스 뭐 블랙사바스 뭐 그런 밴드들 음악을 많이 했었죠.
1: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인터뷰나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프라이데이부터는 네. 찾아봤더니 그 김성면에 대한 평가가 그 굉장히 독보적인 샤우팅 창법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르는 어떤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나셨었나 봐요.
0: 글쎄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요즘처럼 무슨 실용음악과나 이런 게 없을 시절이니까
1: 네.
0: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그냥 그 해외 아티스트를 곡 카피하면서 똑같이 내보려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니까요. 네.
1: 이번 주에 그 선배님 노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번 주 토요일 날 K2의 김성면 씨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주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사연이 야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9584님 와우 김성면 형님 출연 대박 토요일 술 약속 있는데 빨리 들어와서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9584님 토요일 술 약속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술 약속이 있으시면 혹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9584님 헷갈리셨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토요일 술 약속은 밤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5442번님 어쩐지 요즘 K2 김성면님 노래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출연하시는군요. 이렇게 보고 또 9587님이 제일 열혈 팬이세요. 김성면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어요.
0: 아.
1: 다음 내용이요. 복면 가왕 탈락했을 때 MBC 게시판에 막 항의했더랬죠.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0: 아,
1: 아 진짜 사실 저희가 락 음악을 하다 보면 한 획을 긋는 밴드들이나 그런 가수들이 꼭 존재를 합니다.
0: 네네.
1: 뭐 우리나라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백두산 신화위 뭐 부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국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떤 솔로 가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서의 감동은 K2 김성면 선배님만한 그런 가수가 있을까? 아유, 저는 못 찾겠어요, 사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밴드로서는 뭐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락 음악의 한 또 발라드 쪽에서 한 장르를 김성면 장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이제 피노키오로 이제 활동을 네네네. 하시게 되죠.
0: 그게 이제 그 철장미란 인디밴드 락밴드를 활동을 하다가 제가 22살 때 그때쯤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1: 아.
0: 제가 집안에 장남이고 남동생 여동생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도 다 같이 살고 있을 텐데 아 이제 나이가 차니까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놔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대학교에서 예, 헤비메탈 할 때 알던 후배들하고 데모 테이프를 많이 만들었어요.
1: 네네네.
0: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놓고 한 군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 간지 가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때 동아리 그 친구 하나가 아 저희가 무슨 유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원장 형님이 워너뮤직에 계시다. 그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의 직배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워너뮤직에 계시는데 데모 테이프 한번 만나서 들여봐라 막 그래서 약속을 하고 드렸죠. 그랬는데 또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워너뮤직에서의 그 솔로

0: 흘러갈수록 계획이 한 1년 뒤로 미뤄져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PD메이커라고 해서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든 작은 회사에서 만든 그 음반을 워너뮤직을 유통을 한다. 근데 그때 피노키오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컬이 없다고 그쪽 회사 대표가 제 데모 테이블 듣더니 꼭좀 만나게 해달라. 뭐. 그래갖고 이제 피노키오라는 팀의 회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피노키오 팀이랑은 음악적인 성향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제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 한 장만 그러면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피노키오 음반에 객원 보컬로 일단은 한 장을 하게 된 거죠.
1: 아,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그랬는데 그 피노키오에 있었던 사랑과 우정 사이가 네.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죠.
0: 그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사랑과 우정 사이를 만들어주신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오태호 씨인데 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오태호 씨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나 이렇게 음반 내는데 곡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사실은 그 옛날에 이병열차로 유명하신 김민우 씨한테 갔던 노래인데 그걸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 아, 부르지도 이게, 못하고 그냥 네, 뺏긴 거. 네.
0: 저한테 가져와갖고. 아. 그게 운명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게 된 거죠, 그게.
1: 이야. 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사랑과 우정 사이. 피노키오가 부른 거고 이때 당시에 객원 보컬로 참여하신.
0: 네, 제 보컬이었죠. 네.
1: 김성면님의 목소리입니다.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지금 K2 김성면님하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로 진짜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였었죠.
1: 근데 또 그게 노래를 발표했을 때가 92년도였는데
0: 네.
1: 그게 92년. 예, 92년도에 피노키오 음반을 발표했을 때 타이틀곡이 이 곡이 아니라 다시 만난 너에게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두 번째 서브타이틀이었는데 이제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회사에서 음반 활동 좀 하다가 방송 좀 하다가 다 나오게 됩니다. 피노키오 멤버 전체가 다 밴드로서 다 나와서 활동을 못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가 없으니까.
0: 네네.
1: 근데 그 사이에 그 당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노래방 열풍이 이제 막 처음으로 막 시작될 때 당시라서 모든 그 방송국마다 순위 프로에서 노래방 순위도 따로 발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저희가 2년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사랑과 우정 사이가 노래방에서 순위 1위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래가 발표한 다음에 2년 뒤에 활동 안 하고 있는 2년 뒤에 가요톱10에서 이제 탑10 안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년 뒤에 1위를 하게 됐죠. 역주행성인 거죠. 먼저 역주행성. 발표하고 2년 뒤에 된 거니까요.
0: 2년 뒤에 네. 1위를. 네. 와. 네.
1: 그러니까 노래 스스로 전국 노래방에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네. 네. 이렇게 됐죠.
0: 이야, 역시 좋은 곡. 과 좋은 보컬은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나 봅니다.
1: 네, 좋은 곡, 좋은 곡이었고 정말 제가 불렀지만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사랑과 우정 사이는 진짜 모든 세대에 다 딜레마 같은 부분이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 네. 네. 그래도 또 좋은 곡. 또 그거에 딱 맞는 또 보컬이 이렇게 정말 찰떡처럼 맞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그 시너지가 아니었나 싶고.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K2가 결성이 되죠.
1: 네네네.
0: 네. 그 기타리스트
1: 이태섭 씨하고 네네. 처음에는 2인조로 시작을 했죠. 근데 K2를 결성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노키오 음반은 한 장만 하기로 돼 있었고 제가 원래 개인적인 솔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전에, 피노키오 이제 2년 만에 가요톱10 1위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방송을 계속 돌았는데, 그 당시에 원래 기타리스트, 피노키오 기타리스트는 지금 포지션에 안정훈 씨였거든요. 포지션에 한 팀에 안정훈 씨가 먼저,
0: 포지션.
1: 네, 네, 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없는데 어떡하나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아발란시 저는 철장미 음반 프라이데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태섭이랑 친구랑 좀 잘 아는 관계였으니까
0: 네네.
1: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 활동할 때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는데 헤비메탈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같이 방송 활동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래서 피노키오 마지막 활동을 이제 이태섭 씨가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피노키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남고 저는 이제 원래대로 계획대로 제 음악을 하겠다. 네, 그래서 나오는데 이태섭 씨를 마지막에 이렇게만 불렀다가 또 저 혼자 솔로를 내버리면 이태섭 씨 혼자 또 공중에 붕 뜨는 것 같고 그래서
0: 네네.
1: 사실은 K2라는 반은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K2 1집은.
0: 네.
1: 그랬는데 이제 K2 1집이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때 네. 가요톱10 1위를 하게 돼서 아 이제 집안에 좀 보탬이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서 네, 94년도 7월에 7월 군번으로 군대를 가고요.
0: 네.
1: 그런 동안에 이제 이태섭 씨랑 저랑 따로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18개월 방이었기 때문에 곡 작업들은 퇴근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네네.
1: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K2 1집이 나온 거죠.
0: 아 네네. 군대 복무하는 상황에서
1: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워너뮤직이라는 곳에 이사님이 회의할 때 내가 이 음반이 10만 장이 넘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게
0: 네네.
1: 그분 이론은 피노키오는 이름 쓰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갑자기 K2라는 이름 쓰는데 보컬은 군대가 있으니까 방송활동 못할 거고 PR은 못할 건데 이 음반이 되겠느냐
0: 예.
1: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음반만 나왔는데 이게 40만 장이 팔립니다. 그래서
0: 맞아요. 네, 네. 그 케이트 음반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네. 진짜.
1: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손을 장인을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케이트라는 음반이 잘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음반이 끝나니까 이태섭 씨가 또 본인 따로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태섭 씨는 나가시고 네, 네. 제가 이제 케이트라는 이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그 음반에 히트곡이
1: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 네, 예, 그게 제일 많이 알려졌었죠. 네.
0: 진짜 슬프도록 아름다운이랑 잃어버린 너를 모르면서 락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선배님 여기에서 아까 시작 첫 곡을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네네. 들었고 잃어버린 너 한번 들어볼까요?
1: 아마 잃어버린 너는 네. 제가 당시에 후일담으로 들은 건데 넥스트 멤버들이 어디서 기자회견 아니 저 인터뷰를 하다가 네네. 그 카페에서 잃어버린 너가 나온 걸 듣고 신해철 씨가 뛰어가서 네. 이거 누구 노래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 아마 국내에서 가요를 내면서 기타 녹음을 따로 하루를 잡고 기타 녹음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너는 아마 이태섭 씨가 이 기타 사운드를 녹음을 내려고 그 녹음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녹음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타 사운드랑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던 곡입니다.
0: 그러면 이제 DJ가 소개를 할 때 이 슬프도록 아름다운하고 잃어버린 너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K2의 네네네. 잃어버린 너입니다가 맞겠네요.
1: 네네, 그렇죠.
0: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K2의 김성면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K2 잃어버린 너.

0: K2 잃어버린 너 듣고 오셨습니다. 선배님 그 곡 설명을 듣고 기타를 들어봤더니 이게 기타 사운드가 진짜 새롭게 들리네요.
1: 아마 그 당시로서는 아마 가요에서 기타 녹음을 이렇게 오래 공들여서 한 사운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대사 이태석 군도 그러니까 우리 음악 하다 보면은 외국 아티스트들은 락커들은 녹음을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녹음실에서 가요 녹음하는데 기타만 갖고 막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타 뭐 한 프로 안에 끝난다거나 뭐 한 프로에 두 곡을 친다던가 막 이러는데 아마 이 노래가 그 기타만

0: 갖고 이렇게 그게 또 가능했던 거는 녹음실에 두 번째 서열의 녹음 기사가 태섭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메인 기사님 퇴근하신 다음에 그냥
1: 네.
0: 새벽에 통으로 막 그렇게 실험하고 막 그래갖고 잡은 사운드였죠. 네.
1: 그랬구나. 지금은 그 녹음실 어딘지 얘기해도 되죠?
0: 지금 그 녹음실이 없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압구정동에 베이 스튜디오라고 있었는데,
1: 아, 베이 스튜디오예요. 오, 그 유명한 녹음실인데 지금
0: 네.
1: 없어졌습니까?
0: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
1: 아,
0: 스튜디오는.
1: 그래요. 아, 또 사연을 몇개좀 보내드릴게요. 6842번님. K2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숨어져 있나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K는 김성면의 K, 2는 이태섭의 2라는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0: 그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댓글에서 상상하셔 그렇게 많이 썰이고요. 네.
1: 아, 그렇구나.
0: 제가
1: 네네.
0: 공식적인 K2라는 이름은,
1: 네네.
0: 아, 진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피노키오로서 가요톱텐이나 이런 순위 프로 나가면 그 당시 뭐 서태지 아이들, 신승훈 씨, 뭐 김건모 씨, 막 여러 팀들이 듀오스 막 여러 팀들이 나오잖아요. 끝날 때. 그럼 막 김건모, 뭐 신승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피노키오, 아, 네 글자 안 좋은데 막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아 거기서 뚫고 나오려면은 뭐 치차름이 푸푸트크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차에. 당시에 이제 K2라는 영화를 봤어요. 외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1: 아, 네, 등산.
0: 네, 등산 영화인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에베레스트도 등반했고 다 완등을 했는데 K2만 몇 번을 실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고 여기 있었어요. 내 친구가 와서 너는 왜 K2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넌 이미 에베레스트도 다 완등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주인공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고 두 번째 봉우리는 K2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는 K2다. 그 얘기가 저한테 이제 뭔가 딱 왔어요.
1: 이야,
0: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저만이 할수 있는 음악적인 봉우리 K2란 동물이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김씨 아니냐 이씨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1: 아, 근데 이 6842번님의 질문이 그러면 뜬금없는 건
0: 아니,
1: 아니네요.
0: 뜬금없는 건
1: 이게 많이
0: 아니죠.
1: 막 돌아다녔나
0: 근데
1: 봅니다.
0: 많은 분들이 이제 김씨가 두 명이냐 김씨랑 이씨라서 뭐 K2다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자, 2564번님께서요. 와우, 김성면님 혹시 라이브 해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라이브는 나중에 저희가 공개방송할 때꼭 한번
0: 네.
1: 모시겠습니다.
0: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1: 꽃마리님,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 올리실 거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작가가 거기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우리 선배님 진짜 팬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대부분 다 남자분들입니다. 거의 한 80, 90%가 남자라고
1: 아, 그래요? 근데 꽃마리님은 여자분
0: 아,
1: 같고,
0: 그래요?
1: 그 다음에 이 복면가왕 탈락했을 때 MBC 게시판에 항의한 분도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남자분일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아,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와중에 신곡을 내셨어요, 선생님.
0: 네, 제가 5월 15일 날 삶의 중심에서란 노래를 냈고요.
1: 5월 15일이면 한달
0: 네,
1: 정도
0: 한달
1: 됐는데.
0: 정도 전에. 네, 이 곡을 낸 거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7월 달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을 제가 또낼 거고요. 그다음에 아, 사랑과 우정 사이를 먼저 낼 거고요. 7월 달에는. 그리고 8월 달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다음에 그녀 연인에게 유리해서 이렇게 내면서 중간에 신곡도 내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노래들을 제가 다시 부르는, 30년 만에, 35년 만에 노래를 다시 부르는.
1: 편곡도
0: 편곡은 거의 원곡이랑 똑같이 갈
1: 거의
0: 거고요. 근데
1: 원곡이고,
0: 대신 이제 그 당시에 건반으로 했던 거를 진짜 리얼 오케스트라로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이 제가 피노키오로서의 데뷔 35주년이 되는 해라서 네,
1: 35주년.
0: 그래서 이렇게 한 곡씩 히트곡들을 다시 내면서 신곡도 내서 내년에 이 곡들을 모아서 데뷔 35주년 기념 음반으로 그래서 이제 LP나 뭐 CD든지 LP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념 음반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낼 생각입니다. 네. 그 모든 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노래가 이제 삶의 중심에서인 거고요.
1: 아, 삶의 중심에서를 시작으로 이제

0: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이야, 그러면 20대의 노래를 네네. 30대의 노래를 40대의 김성면의 목소리가 이제 지금의 김성면이 네네네. 다시 부르게 되는 네네네. 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1: 비교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내는 피노키오 시절의 사랑과 우정 사이는 네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어 피노키오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K2로 변하나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실 네네. 것 같아요. 네.
0: 자 선배님 그 삶의 중심에서 네네. 노래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듣고 한번 직접 들어보죠.
1: 네네. 네. 그 삶의 중심에서는 그 제가 이제 피노키오 K2 활동을 하다가 인생에 굉장히 큰 시련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제가 그걸 지나쳐온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삶에서 좀 힘들어하시거나 위로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어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됐으면 해서 힐링이 됐으면 해서 용기를 드렸으면 해서 만든 곡입니다.
0: 작사 작곡.
1: 작사는 제가 했고요.
0: 네. 작사를 직접 하셨으면 김성면이 김성면에게 불러드리는 노래들일 수도
1: 있겠네요. 심지어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수정하고 했는데 가사 쓰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네.
0: 알겠습니다. K2 김성면 씨의 신곡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K2 김성면 삶의 중심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선배님. 네. 그 이 락 음악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에는 없거든요. 락 음악을 종종 트는 프로그램은 네네네. 좀 있지만 네네. 저희는 거의 한 7, 80%를 락 음악으로 트는데 이런 라디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 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저도 어렸을 때 락키디였을 때 이제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전영혁 선배님. 전영혁 선배님 라디오 나중에 정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만두실 때 특집 방송을 했었거든요. 공개 방송을. 그때 뭐 김경호 씨랑 박한규 씨랑 저랑 다 출연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전영혁 선생님 그런 프로그램이 이 권순우의 새벽 공감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네. 좀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혹시나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개 방송 있으면은 꼭 좀 출연 부탁드릴게요.
1: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저도 우리 이제 김성면 선배님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 선배님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벌써 됐어요. 어떤 거 한 곡 들을까요?
1: 네 또 이제 1집에서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를 많이들 사랑해 주셨다면은 2집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3집에서는 이 노래랑 유리의 성을 많이들 사랑해 주셨는데요. 네. 그 3집의 유리의 성 앞에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노래의 스토리 1에 해당한 노래입니다. 그녀의 연인에게 들려드리고 싶네요.
0: 네. 아, 그녀의 연인 이 노래도 정말 굉장한 히트를 한 곡인데
1: 네, 많이들 사랑해 주셨죠. 네.
0: 네. 아유. 지금까지 K2 김성면님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김성면 씨의 그녀의 연인에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더워.
3: 아휴,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이번 주말 맑은 하늘이 계속됩니다. 비 소식 없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3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 25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강한 태양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일부 충청과 남부 지방은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릅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대부분 소통 상황이 좋은데요.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 북부간선도로만큼은 구리 쪽으로 종암에서 신내 아들목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0: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인데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이 매우 높음, 특히 일부 충청과 남부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오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아직까지는 통행량 자체는 많지 않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 여파로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미사에서 서종 사이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늘에서 휴식을 하시고요.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창나들목 주변과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반포 주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청담동 주변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